다 베이징 정치를 제목을 자취도 혼내다 난키 아영 그 장인 천트 마바 동군우 너무 따워서 군군이 회진 진 능시 좋아 아마 숑고 회인도 군데 셀 타르송스 회진 진 능시 지식 바 아몽 이 회는 회당 회진 반천도 털었다 바 아몽 이 회 회진 동의 체나 회당 회통위치 회진 디니는 이놈 냠데 처위 젠땅 처위 안 남지 스탠비고니 회당 회진에니 소스로 아이와 문제브라 어몽이 쳤다 저 바식인데 어몽이 회스 군도다 회진 아르그나 회틀 회르그나 회진 아르바도 군우가 다 아 멍틀 송누가 나서 각진 드모즈글라 근고니 다 회당 회진에니가 아니 판츠노 소스로 아이야 문제노 틀 드무즈 그냥 하다 치스 군르즈나 아몽 요코에 드크네 지가 찬시 허질 자네 샤주아 린타 초동 어롱진 시트 초동 삼바이 아 다와이 영 지스니 신도 몽 요코에 샬스 지와티 구토나 린타마 초치 어동드나 어롱잔티 아 다와이 님 냠테 드그니 쳬버샬라 Yung nāngkī a dāwā tōng yī kāpsi, chō chī a dōngwā yī nō nyam tā sāmni, a gāma chō tōn tā gā nyarbi gā lī, a dāwī jī sā nī gā nī shinwā shī, khuī dāwā tāng, khuī chīn zīmī a dōngwā nī, hā chīng dāwī chā nī, sō sū rā yā mā shī prī, pān chīn chō rī jō pī khī lā, khuī ndā lā tā jī tsam lī, chīn nī sū mā sīl, khuī chīn zīmī a dōngwā tī nī lā, 후여 나와던 총을 구하셔봐 너는 아몽이 허리셔봐 이노지 아몽 와서구노 니놈의 조구노 진타마 다 외면지가 좋구노 최신신도 혼디 최신신디 아래몽을 찾는지래 아 나와 있는 놈띵 돌리지 추송지거지 영 남귀여 나와던 혼디 지가 어르게 어 최여 동의난 돌리 영 Dole, gama chu nina zukuwa tonta nirwazi. Tonta nirwi gali, gama chu tonta nirwi gali, dawe jisi nigni shino su kundu kundu kundu kwasang mkiji mak. Tiwata, khuy dawa la, khuy chini zima ga gdungu niga, hachang nina zukuwa dra chiwa gungu ni, susu nina zukuwa kshil matua, panchir nina zukuwa chukusung nukuwa khurita, khuy chini zima ga gdungu ti, 후여 나왔던 그냥 그 총을 좀 봐. 너무 그냥 아무 이유 회사라 하든. 뒤에 고든지 허질아 오키와게. 전혀 먹실 얼음신 지 좁이. 특흥 전으로 랍틀은 제득진. 건거서 그런 엄청 제틀지. 그래서 총 준비한 거니 쳐서 뭐지. 다 내날 화장 먹히지 정말 그 먹실 쓰고노. 아루 하장 전화 그 지무 토아. 뒤에 아주 군. 저 비스고는 그냥 샤빠 좀 하면 돼. 저 비스라 샤빠 하잖아. 젤면 주고. 나는 강스나 알롱진지 저비 특흥 전을 뜨질라 다다 주고. 자르 자고. 딜아라트 쳇바드. 쳇바스고 라트 쳇바스고는 다 축소는 것도 안 돼. 건거스글랑 엄치거지. 쳇쳇쳇 살총 좀빈 거니 쳇좀스나. 다 먹고 있지 말고 야, 다 재진을 해지나? 야, 저지 린도 혼데 먹실 얼렁신지 저 봐서 구누 어르 덤비 나서 구가 얼렁 그 아랍덕 저 구누 그 어르 덤비 어떤 그 어정흥데 얼렁 그 나서 구 아랍덕 저 구누 그 뒤에 나서 구 추가 지상 따라도 히 Lichema chuyen jinaaz kuka azgundu khundiyan jinaaz kuka chighi Chaitse kinang ni xerto chungyi Jombaad khundiiga gul sukuno Dhambaaga mongdung On dhambaani chupaa sukuno Thambi tonti Thambri jinaaz kuka khutombr shiya paad zik Khutombr shiya zik Atil kwaachang mkhi joon maari Mo dita gata Yangna Chahtar ngisa jikkar azginin kin Xalatsi Namki tanyang 초토 쫄지. 타령 완능 영스 70초
동아 동니 쳇칠로 샤브르 존지 시와타고 오지 쳇트르 미스스고노 쳇트르스고노 아 잠수 쳔부리 아 잠수 쳔부고 그냥서 과 무건도 혼드나 잠수 쳔비 능나 아 지크르치냐서 과 아즈그님 탐 쳔포 사우리 카르오노도 혼디치 아르게 남키 쳔스고노 님이 다양서는지 샤 지금 뭔가 슝게 샤 탐 쳔가 망한 된 남키 쳔득스는지 오 샤 탐 쳔보요 초토는 혼대지나서 거 쳔득스 타영지나서 거 와능나 쳔샤 탐 쳔 쳔쳔레 어등와서 고노 프레이던지 버구는 혼대지 어르가 오 다 지나가 자주 그지나서 거가 샤왕도 혼대 영지나서 거 좀 버셔 봐지 다 하정나서 거가 네 토총노 쳇트르르게 쳇트르게 능나지나서 구간디 어지크르 흐르요노르게 나온키 흑샤 탄체포이나서 구가 토가지나서 구가 어지그네 영송땅이나서 구가 와능나 흑샤 취일에 벌궁도 혼디치 흐르게 치나지나서 구가 자주고 시공도 혼디치 동구노 너무지기나서 구간디 다치 와탄시크 어진 디타올라 어진 디타군구니 회전 그 낭시 직직 봐 아무리 회인도 혼이 샷할 수 있어. 회전 진 낭시 진이와 티좀 지회는 신총 회등 회진에니 아이완 제문 티촌 회지 회등 회진에니 지 자주 소소 니에메디 회진 디일 등 회니 소소로 아이와 서버 질 많이 버 티촌 서버 저 비클라 회등 회진에니 총으로 돈 바시긴 디지 티좀 지 회스구나 회라 회진에 니가 처치도 호대 카카카카를 이나서 거 조건들이 아랑아랑 소소는 이나서 거 조례 회진 대도 호 회진 대니 야 회진 대라 회 니가 이나서 거가 아랑아랑 그 아이와도 공데 흐서르 제 마트가 지금 대촌에 살다 오는 거 흣도 못 공고네 회라 회진 니가 단순이냐 아르근다이니 뜨무고 떠셔크 어젠징고 지가 탄시 호절라 자와는 것이 좋아 반능 왕와 코르름 제 저동라 뭐 요암 제 어떻게 샘다 가난버요 시와드는 뒤쯤 고이 시와디 고도는 끌라 아메린 등진 카도등 아엽진 지와 아마덕 숑위 그지 차프르잔식 그미라 톤톤 아난버 쳬비용요 아니오 일 쪽바시가 나왔는데 메토 빠미는 또 왕와 송시 코라이는 지마 조치가 동라 가난브르 트위 먹으니 요아인 지시가 냠다 덕가 셈네 섬니 간게 가난브르 요르줄도 시 회진지 차치 깔라 아만동 쪽에 동도 안느가정 유도 옹라 어유이 쳤던 거 담바 동화나 빠미는 또 왕와 코라이는 제미 어동금이라 무거요와 긍인지가 요와 질 많이 오르던 비 흘라 회진 제미 어동등 회 빠마 회진 무거요와 등 회 왕와 커와는 초르던 바 너는 대점지 회인 오지 나 대점지 회에서 군 고대 점오지인 거 같으잖아 회 빠미 문안이라도 그 왕와 커군이 있네나 회진 제미 어동금 등네 아니 그니까 이제라도 그 구근에 넘어지네 디모스 그냥 거 거군지. 디 콜다 땅에 디 흐느다. 디 회진아 아니가 어유고노. 나 회진아 거 원화 걸고노. 드니가 이제 거 잔다이노. 디 어떤실 디모스인 군. 디모스 대참 되지. 다 강 강인 봐. 세월은 제 못 봐. 메뚜 꿈이네. 정마 걸고네나. 진이 동네 뭐가 요구네나. 드니게 나서 고가 가요아도 고디다 섬니 나버지 고아드니 다 사노니 나서 고나 바가니 그처레 반츠니 나서 고 처르샤 봐 어 디그 흐라데 강니가 나서 차촌 고드그스나 흑든 좀 다 회진 니미 동라 회 바마니 그 흑당나 왕와 프라와탕 무게니 요와 니도 혼다 나서 고 총아 다실 디모지 야 고등지 허르줄라 아양친의 가지 아양친의 가지 간지 천진하고 좋으니 등을라

아남자 랑시서브르 쳇듬지 온등 아마리 나무 조지 그르 아나 쪼터지 알았음 청문이 지와다바 암지 간지 천진 오셔는 등은 수고데 야 흑가르싱 지라 천진 전에도 천진 수고로 증금 말음 어전에서 인시 다 흑진 흑사라임 흑진 서 흑가르싱 하튼 하튼 유튼와 진이 도무긴 자서 고가 춘 흑사라와 등라서 고모 풍도 흑진도 혼데 야 가난비 자리 잔춘도 혼디 지 흑사라와서 그니라서 고가 흑사라와서 그니라서 고가 흑다나라 염나 그니라서 고가 아마이 하무지 하무 양진마 초진 그니라서 고가 끌라 초진 리라 될끈 그니라서 고가 나마나 초코 달그 나마나 초니라고 고요니 인드지래 다 청문이 그거지 다 나와 총세 끊어서 고 다르다라 들어 인이 티춤슨 줄 그거지 다 초치 다무 초치니라고 고 리라 달그 치니라고 고 알파이네노 그러시면 지위 춘진 지했던가 잔촌 혼디 허리오니 능드지래 다 일 간이를 줄봐 너무 따가스가 티춤치 호이드스들이 여나 안연주를 멈추렸더미 예근근 초근도 아랑글 제멍 톨남제지 초근도 아랑글 제멍 톨남제지 온디를 호쪽은 안지 미질라 호동가 가영스르 제름 정모니 그 지왔다고 오질라 안연주를 멈추렸더미 예근근 수구노 안연주 수구노 다 아다 하청인지나 수구 안연무 그 줄크디 몸 차리냐고 가다용 드마라냐고 그거 다음 제피 이제 홍디 어 초거셔 집군 혼디 아랑글 질망지 다 자이나냐고 지동으로 봐 아랑글 수군 어 디가 바강도 혼디냐고 어 터너라 영문안냐고 하다 호적 단지 보고냐고 미질라 호토바셔 군우가 호동 가영도 혼디냐고 야라 제레 랭군을 해야지. 내가 청문이 그지. 다 대단하고 대좀 사야지. 야, 다 강라 대좀 사와드나? 아니한 줄은 문득 담비. 아, 나도 청크른도 혼디냐고 직군이 있나? 어, 허쪽 단체 보고 매질라 또는 랭군이 나오지. 대란지나고 대좀 사와지. 저와 다군군이 대좀 지휘 셔터서. 회진지 능시 지슴바 덴부지 회는 자등 자문 취진지 회등 아인질 덴부부 회 회등 회진의 최취인 자위 등니 소수라야 마실비 지스 럭버트화나 회라요비 쫀디 회진나 마바등 회진라요비 요안등디 회라마비 제프르 디구니 회진 디니를 임브르 흐떠난 바프르 샤바 시 인디지 궁가 회진 지에서 군을 간 그 젠 그 노아동아 젠지 회진 지에지 그냥 젠에서 군을 죽었어 하나 회진 지 능시 지금 봐 단법지 회수 공대 침모지 인득스나 디그 찬일라 회등 회진은 이거 차취 자니즈 게제레 지금 때문에 이제 그가 반추는 소수가 이와 제부터 봐. 지금 이 때라는 이제 그 노력했거나 삼루 혹시 때문에 이제 그 독실이나 회라요 누가 전대 회진 혼이나 그 많이 지글라. 회진아 요 누가 연등 듣고대 회라 많이 그 차별 뒤군이 스타나 봐봐지. 지금 전시 허리를 잡아가는 것이 좋아. 아 나와 지금 실은 지완도. 아다이 차출 빠마만 디시르 초치 동닐도 시왕데네 니위 회지 시와티 구든나 쩐든나 걸라 아마리인 등잔치 디와 함슨 초히 걸슬라 다와 영 무타상 쩨므르샤 방도 미뚜그 빠마 존네 이놈냐미 영 누허르 뜨빠나 빠마나 아다와 카르비 터초 파티 흐슨브르샤라 dino dayi tsar chopri mnyi na zima chochi gdung yinpri ngi so si hui bama dang hui zin zimi gdung yinni chepri

0: 릴릴 람뚱 흑야무 람니 체라 카프슈고 또이칸
1: 릴릴 람뚱 조무 챔니 체라 산더브쉔칸
0: 릴릴 람뚱 냔무 응아끼 체라 샘큼 짜리칸

인선아니야 브가스시 참다닝 아직 냠치기다 다른 거 사자 소소가 남근이 친데 지론지게 주일 디나 남근이 친데 마시공아 양단이 참마 텐스르 지나라 적거영나 산지르 지나라 적 강타린지나 안도무가 답지르선던 땡지나 아주 니통니 뜨그 제통가 나가 감데인지나요 님 등거랑데 녀토 정놈 땅 그 남찬된 약입니까? 나 다음 선주지나요? 저 다 칼로아나 반 선주지나 지금 참천스가 럭보즈래라. 대신 지난다니 채터 산도시 전후 다 저 그 제통 가는 거 같은데 녀토 정놈 같은데 땅 득득 된땅 된그 만치 그 런거 중화 그런데 인지나 다 지금 녀토 정놈 그 남찬된 지암을 고가 다그 뒤쪽으로 지나. 니통 니트가 다 땅부가 치 어다지와가 치 찌그 디초 정리가 땅다 당공거래라 땅 당공가 디초 정리가 땅니 어다지와가 치 등가 디초 니르지가 다다 등바가 공무가 디초 정리가 데인지나다 늑뜨가 된당 등가 만치가 랑그르총아 그런데 인지나 남찬잠 고가 레티나가 치만테데 남가니 첸데 질문 주이 데크룸비 니르름 득박당가 마타연이 피안당 피안에서랑가 와르가람 튼디 당가 제데 통치 덴자라 급치고니 당물 급자근 참 나나양 따따 람데 식소시 고노 쳔가 레데 크그니엔 다그르트그라데 시고 칼로나 바이냠 적시 주가 치가 데니디나 람드 카키스 따따 참바고 노 쳔가 람이란데 니 히카사스 고그드 칼로나 바글은 크그니 첸데 촌진시 주양 가치가

그러면 일름 특특진이 등가 작하니 텔링하고 와글람 등디 등가 저리 섬자라 특체리 특당만 갑자근 참 드나양 따다 남식 소시 고노쟁가 칼로나 버냠 저시 쪼가 치가 대명할지 남 등디 등가 저리 섬자라 된지 돈든 당벌 섬자근 참 저리 섬자라 급치 고르근 참 저리 집자라 된지 돈득근 참 다다나양 따다 남식 소시 고노쟁가 저이데 크니엔다 가트라다 저거 칼로나 버냠 저시 쪼가 치가

ཁ་ཁག་གར་ཆུང་དན་ཡན་མ་ཉམ་གོང་པན་ལ་སྟོང་ཆན་ལ་ངེ་ཚོར་མུན་ཡང་ཆུང་ཉན་ཆིན་ཁང་ཨོ་སྐལ་ལ་ཉན་ཆུར་དེ་མི་ཅི་ཅ་ཚོ་ཡོང་ལ་ཁ་ཤོ་ནི་ཉི་ཏོང་ཉེ་དན་ནི་ལོ་སར་གོང་ཚོ་སེ་ཁ་ཁག་དང་གར་ཆུང་གཙམ་ཆེ་དཅ་ལ་ཡོ་ལ་དེ་ར་གེ་ངེ་ཅ་ལང་ཤ་ཁ་ཁི་ཡོ་པ་ཤམ་སེ་ཏ་རེ་ཅིག་ཅ་ཚོ་ཆམ་ཐན་དང་བ
기 개체인 버터 통기 섬 카크가 차필등 가르충 차돈 소 소니마 단성 차필 럭버 통기 업제 카크등 가르충가 차송등 차돈 안년시에 송질기 인조기 안년제나바 MPG인기 아니야 카크등 가르충가 릉풍 가르마 절이 먹일바 뒤 차송 경바에 나 월드 남비 끌기 업든 삼취 끌일 아니 특 주스 먹일 큰 아르거거든 에터 키큐 처캄 어긴 삼취에다인 니똥 예트리 저다 예비 체식니 저다 저비 체식와레 저트가 샤일라 상지 소놈 저트 카브라 지게진 드 어거든 진아 든 터거 트인 소르무나 양조가 년칭캉 워크라 년주라 디니니

0: Yeah, nabi mantata dejanam tung den sana nya bergapsa sia. Denan samda ne ngat nyam chita dirang gadan sikundun da kalama den den sin da dirang gadan jan da tung jalan da kapta isu yela. Dirang gadan jin je na jetun ge konsang kap kandum de den jig zin da muzig tan kisio. Ya lumu ja chu demo.
1: O demo do zaba demo.
0: Demo yin den sana sinu gapsa sia.
1: Oh yeah
0: yeah. 그래 드랑이나 제퉁가 공성근인 동으로 되나. 양 공성그 스캄데영 마마시데 당 주가 렌츠나시게 달리 응주 렌츠데 잡주리노 같은지.
1: Oh yeah yeah.
0: 그래 되나 다 대랑네 존데 당이 제퉁가 니너딩가 공성가 나한데가 인지나 고삼당스모 되나 드랑이나 나와가 님 동으로 되나 공성가 스캄데인지나요. 저 자치 칼로나바 대한인 좀 잡식 봐 서당스기 나양 지 아무스크 냠죽시 고사 아무스크 돌나시 고사 너무 그는데 된지 걸면 강망망지 요까 아 다로리리 제통가 나가가스캄데 엔촌조지나요 창통니 랑크르거와세제 드니 혼츠리가 와세제 니르츠리가 와세제 다 너무 신시다 당님들 그 돈천 신고노다요 강망망지 아 되나 대릉글은 신데 주대당이 다치 제통가 나가가 가운데 다주 칼로나바가 지 냠죽시 고사 영나 다 진데 디진데 진나다 지 남말라지가 죽는 건데 뭐가 넘지 된지 그 다들금다 강다가 요그 나당 델리다 당이 진나야 넘지 삽식바 남바가 영 들금다 저터스 송시 대당이 다 나가가 공성가 된지근데 지 카트시 바당 영나 넘지 그 코리자럭 보스 준데 탄친지게 된 거고 다당 델리다 리양 참마 카다즈기나
1: О, я-я.
0: Ты-ти-си.
1: Да, никто не хватил уже. Детям китчинга консунга камде, да, учи, яхкуран югону нашу, да, тэнэ, таранг юван югону, тэнэ, тахкура тэн югону тумуга таланг курьяна, да, учи, да, кабтун дэх тэнэ, учи, да, си лихка тэлиу канаму яна, учи, да, дымдэ нямнэнгэ, дымдэ сегунды, сига танганатина, да, дамжиргэ, сига цемуа сонда, га.
0: Нария.
1: Ola dee tona dao chi nyetru zhonglum na chukka yana.

0: tam kya bien ba re re ne ti je mo zha yin
1: ti je mo zha re re ne gang jong je xian he dong yin
2: gang jong xian leng
3: yan za shang ze bi re ka ba jeng ge tin ban zhong nan ba dong long tan dong zha jin deng ge san kun han ge qian nan ba ge kem zang a da ta qi zhe ge yan lim ten zhuo xin ban de gang zhong xia leng ge lim chen ge ne de ren lim chen de ni qi zhe lan duan zin dong som zhe ge xi leng a ka zang nan ge li gen re zhu ba nan ba da de ren ge lim chen de nang a chi zhe la ta dang qi mer ge ten zhe le gu ge da am gil zi de mo ge zhuo zhe zi gu de ge dal tang ni tu nian nga lu ge er ge yong mer ge ten zhe le huan tun me ge ge zang tul tu ken xin he zong or men 原征 这个他 谈的 格拉玛丹西尤尔 但那兄弟个是 格拉姆杰兰德个 库卡达斯尤尔
4: 喂
5: 喂,我怎么吧
4: 哦,给人家的吗
5: 对吗,我怎么吧
4: 对,这人家的话 这次个传的 讲的当年的 特级七七那人
5: 老鼠
4: 这个呢 他刚才到时候 这人家没有个腾直个 下巴个给个人家的 多年个关的呢 刚才个托马卡达斯尼
5: 这当然呢 没有个腾直些个弄的 拿出中国共产党个 메르크 스티샤와드 망가 샤와하창 개칭 그래 나초랑리 자크와 손이나 자크는 머리 같은 아트크트바니 더버터 머리 마포근 데트 좋은 자크도 있는 거가 머리 던데 클릭한데나 자크 그 덴지그라 산이 그 피지 마망그 초아 라초바 그렇게 좀 샤와 마포즈 머리 던데 란려요 덩그 머리 그 스치기 주나 그렇게 된다 샤와 양나 양령 따고 대양스레즈나다 동화 머리 근데 공부 찍고 이렇게 사태는 이거노 어떻게 그래? 대통령 머리가 튼데서나 나초 랑리 야코크 머리 소소 나 망본다 동화 머리가 동화 머리가 세고노 다 전시 전본다니 절대 냠조차 영나 냠뇨 너희들이 그게 머리가 반찬 왈라 그렇게 움직이니 머리가 반찬 왈라 접근 너희들이 머리가 반찬 왈라 로그램 대리 다롱 반찬 왈라 지론 지론다 그렇게 담 로운 너희들이 나도 드몽거 동화 머리크 진짜 전부다 전부 지금 다들 혹시 나 다루고 다 덤비 대박 지니 머리 튼데 야토 근데 그게 자툼데요 그단클리니 이당 자툼데는 나서 되고 달라버터 머리 튼데 타워잖아 근데 가영 좀 봐서 가영선 많이 벌 돈은 많이 있었다니 아주 소소하게 넘어간다 그게 된다 심지어 당자고 그게 준다 어디고도 혹시 되리 냠도 초하러 봐. 냠도 그게 진다. 샤와리까. 니까 리죠. 소중이죠. 리니 진정이죠. 대한진 코리 송초체 발라서 봐. 그게 좀다. 바이 라서 봐게 좀 그런 거. 지비단에 파일 늦춘체 봐다. 근데 여기 이게 오노. 카페 능자 희나스 돈도 봐서 군도 진다. 단 너니 머리 판선 월라 그렇게 좀다. 탄들이 지금 탄이 너니 브라시나 다 샤와 초아 강치 다 참아 그 얘기 공부해요. 디코가 다 나도 그렇게 좀 다 멍멍 참아 그치래 그게 다 맞춘 이고사 흐적고사 하신 이고사대요. 다음에 든데 그 리카네지. 말이 든들도 요는 그게 다도 나도 그렇게 좀 다 진짜 참든다.

리콘데 라크게 좀다 난데 쇼동나 산등게 치기 소치 지고고 난데 마숑노카와 치데리 그렇게 나반데 그렇게 좀다 치데리 하니라 고송이고고 대정스더니 저게들이나 다음에 로망거나 진짜 나빠 망디컵데 만큼 능니 나빠라 그렇게 잡셔도 야토타오 다 만자 만자라 좀 버터고니까 야카타오 때문에 무슨 사전에 나빠다 그 진용하죠 디코거나 디컵들아 영 나서가 만큼는 거 만바죠 산지기들이 디와소소 디클소소 디들이 말아 제르마 디와소소 그 볼음라서 파티모스모들이 냠은 산지기들이 다그 아이추 카마치가 로로 연하셔로 주 카마치가 로로 연하 디와그 냠터 주 카마치가 로로 디들이 지나 다 지금이 아디통소 속 전적지 아니니 진내 그 그게 나빠들 거서 난치라서 파이 데이들이 있잖아요. 산이 그 니몬 그 그게 준다. 디턴 그 좋아. 디턴 그 느낀다. 직단한 단단히. 영 어친 데이터 로마랑 어디 놓고 그 사차가 나빠한다 그 그게 준다. 디턴 그 느끼요. 짐 토송이 온. 나름 그 정수 되나요? 원통 뒤에 원치던 데나 마라코리 그게 준다. 정수 짐만 요거 요노. 데이들이 있잖아. 산이라 여러 걸 고름 그 산이 그 사용하나 좋고 토트넘 베이커나 좋고 나름 저는 데니나 좋고 늦지 한 번 들어요. 리콘드가 니슨다 야지 이달이 나토 니엠보 사용 거요. 마르무스탄 쇼그 나토 리카드 컨글리 콘트나요. 가마치고 오도고들리 양들이들이 다 단위 그 니먼 그 나름 전전 리턴드 힌디 총도 열었거리 짐토라 소파 짐토라 소파 땅이들이 돈지 산이 그 그게 좀다 리소소가 니몽데가 리톤 토텐이 쇼크 좀 간클라스 봐. 세는 예시 대한체더니 가서 리피 생각하다고 주나요? 그래. 사찬도 그 레토 점점게 간클라스 봐. 치사에는 그거 사찬들아요. 저거 되잖아. 알랑쿠르크 돈친 라서 봐. 영나 랭고니 그렇게 가르지 라서 봐. 디모그 그렇게 쓰시잖아. 리파가 그렇게 좀다. 알마라서 봐. 디몬 좀만 사게 사는 그거 나 저거요. 쳇든들아 그렇게 리파가 그렇게 리마가 그렇게 소치 생각 다 지잖아 리치가 리치가 그게 리치가 요즘 그 상클라스 파는데 저기 달리 우치 수어르 파가 소징 리마가 그게 나징 인자 리마가 그게 좀다 대충 좀 좋. 니 그렇게 소치 살라스 파도 타마 대달리 인자 지금이 사치하는 거 만반다 워크크 연하 대한지 그 동력 그 대한지 그 그렇게 능력 그 만큼 소소라스 파도 소중라 하라 거리 먹으다리 리콘데 그렇게 럭틀라스 바 남든지 서버팅아지 런던 모마크 플라타나 소가 리피트한 그 남반데나 사산너치 그렇게 아니는 종라스 바 데임거다리 남바 아자가 그렇게 좀다 리피 만주르크 럭렌세지메 그 리파가 그렇게 조조가 럭렌세지메 그 돌라스 바 어조 사차 그 남든이 이게 콜그 사차한데 히브 리쇼크 그게 리파가 조조 쇼크 그게 리파는 그게 솔직 만나서 반다 안다서 봐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나 저런 소로 다 제목을 길게 제목에 가동도 돌지라서 봐요 그렇죠 만큼한데 살아해비들이 어찌 소아리 파가 그게 촌마들 그래 리피 마소아가 라고 나서 반다 나 살아거리요 솔직히 난가 만바 저 솔직히들이 리쇼크 그게요 럭스레라 걸진 돈이 대한전에 이제 나 간거 조금 동력 그 조금 영 다그 다 훈한 거 말아 상탄 세지메 그 들어서 그 동력 그 소진 거를 빠그 조조 그 낙설 들어서 봐요 어쩌만 그만 살아 그래 넘든지 어쩌고 만큼 그 만바 하라 그래 넉 더그 조금 챙기 살아 그래 된데 이 내들이 돈지 사찬도 그 얼마매 그래 지라 얼마매 노가 그 얼마쯤 그래 지금 내건데나 다 마신나 그 동력 그 그게 다시 시작하고 받다 배추 통나라 요구욕 디코다는 지 마음에 그리 정도 조이더리 리더리 인자나 그게 레파가 그게 조조 대간지 그 대청 욕그 그 대간지 그 지그 그렇게 내와서 하소라서 봐서 당지다니 마찬가지로 영 사차 런더가 나빠한데 그런 거 속한 요 말고 그런 거 고름더니 솔직히 탄칸도 뭐 막스러워 그러더니 사차님은 그요 간각세 그 요는데 다 와서냐 지금이 어쩌고 그렇게 솔직히 답난데 가리 나빠가 그렇게 고르무고요 로터뇨노 아니니 그렇게 낙스 그 제총을 하시잖아요 아 저는 낙스 그 총노 뒤쪽에 나빠한다 그렇게 지니 그렇게 소치 고름터네요 아래빠한다 시라코리 조르주라스 바디 정치더니요 젠리 그렇게 죽노 대한 지켜 감을 쓸 거

0: 반주 소문 맞을 그디 민름 그 처지 그 그게 다 미화라서 디 정식인지나요? 어촌에 처지오노. 어다티 머리. 다 그 저파가 참가지고노. 서콜트 디 한쳇더니 이제나 주사장다 다 리피 정식더니 리파가 틀라서 봐. 다시랑 이제 나 막스테지라. 다 뭐 추세지메 결과비 추세지메 그 소파를 틀라서 봐. 디 뭐 틀라서 봐. 나고노 나빠는 망보요노 그거 내다요. 우치 소아르파가 쇼트는잖아. 저거 사사가 디기가 겐 세트도지 코르 조만 가능한 된대 용도에 우치 소아르파가 터마가를 얻는 게 나더니 타트를 얻는 나서 반다 조만 가능이 내가 정도가 섭취 넣는 거가 맞지 내들이 있나요? 랑그 만큼 게 나는데 남바 조 그렇게 좀 다 터마가를 얻는데 앞에 좀 접어주요노 세트를 넣어 상태를 나서 반다 딜러랜드 도모마인 바이오노 우추 오르만 칸거 셰치 칸데가 우치 소아르 바가 소틀랭거 다가 흐타르 스 드 름라 소파 식발라 소파 네모가 르네 아믹슬라 르네 제노가 마즈 탕타니 야 당르크 당르 소르크 그게 다 스쿠쪽 그게 탈런세군다 우르모그 츠라 안나글라 소파 그게 tajji dao na tala sopa ta nga so kachila sopa ta ga chanjie tsikmuk nang tama jidali kirge tila piya piga kirge lakla nga sopa ta ga tsikmuk nang da arma la sopa na farso ichi la sopa ta mo ga tablan mangpo acho nga nang da ga dangrif sori ga walg sori ga nyamdik go ni yang sani ga nyamang da ga nari tsu satsu kalag tila sopa na go nang da mo ga napa mangpo la yang kirge san ta napi kirge kankla sopa na seke yo nung nian che tani jina acho sa chan da yang 저동 전부라 소반도 문정망 사가 사차에는 그거 사차니가 단송 적바 공리가 소반도 사차 단대 이용 더부터 단대 이용이 맞을 그 시작지 링아가 그렇게 들은 그 롱다 대한지 그 틀 서부터 그렇게 들은 마트 그 그렇게 만주라 소파 종거 종등 사종라 소반이 들은 데 단대지 용당이 나서 만큼은 근데 만큼은 있잖아다 창의 용기 창극 지금 많이 임벌 창극 소소니 용식 르글레나 소반데 그게 다 배추등이 나서 그 좀 다 그 저당 전부 대한지 그 그렇게 나리 소가와 그 나리 빠그네 거리 너무 마음부르다 만큼은 아 나한테 용들이 영 사차가 니망데 나 그 소지가 그게 좀 다 강크 영나 만큼 그 그 소지가 네와 여러 걸 돈들이 다 돈지 사치한다나 사치한다가 나빠 아주 망포한다 그렇게 좀다 나치 칸클라스 봐 그렇게 뒤 세크요노 서버터 조거 고스탄 창크 그런 반더니 만크노니 냠용제 럭렌 펀슨 소바요 봐 아믹스크 그렇게 럭렌 차브레요노가 남바 침키 타마 고스탄 그원 대저들이 나빠 조여라 만크노 던등나 나빠 크즈게 나라 좀 라노노노 그 게임 코스콘 투사니 좀나 그 칸클라스 봐 안난 좀그시 안난 좀보이다리 그렇게 나빠가 그렇게 강클라스 빠세리 돈진 리더다 그나다 쇼크지니 아데통 토트 만지 토트는 쇼트네 마치 머리터는 그 샤가던 냠보더데 니칸들리베 요지 데인드나 그게 쇼크지기
1: 제제
0: 쇼가 니빠가 정시더니 나 저거 다근데 나도 산인데 인지나 산이 아무스와리 만드 자성 그 그렇게 좀다 지신형 더버더 그렇게 성성 저우 그렇게 다른 공공 너무 여놓고 그 dani kirke chumda jingir sikhang la sopa ndaga kirke tongkong pansum sopa yinu di kuga nga choga jingir sikhang ka tongkong pansum sopa yinu dea amagidali nga choga chumda kirke ranga sani ndaga jingir sikhang la sopa tongkuli yi di kirke tongkong la kirke nukshib yidali enja na ta lori ri la kayaka ga di sato riza tangpo ni riza ngawa ga wara mankang nani napa la sopa suji shi riza tika dhamba maashu ka la sopa ndimu nga si tichonda web chidali ranga sacha ga sācā sōsō, yelōng sōsō, rikā sōsō sōngdali tēnā jīdō nōngu jīngi sēkhōng līkōnda gā kākē tōngkōng lā kākē nōkshibī līdali jīngi tōngkōng gā kākē sāwāng gā kōlā tōpā tēdribīdali nā jīngi nā kākē jīngi mānjī gā kākē tā tēnzō kāng tēgidali jīngi nā kākē rīg tōsā gā jīgirā tā nōgān tōrgāng gā mānchō kā jīngi tā urmān gā mān gā mānjī gā kākē 텐조 카운트기들이 다른 거 이제는 같이 사는 거 같은 거잖아요. 돌경 그 만족 그 만전도 그게 사는 거 같은 거잖아요. 사는 거 이제 집자 때 뭔가 사용의 가정이나 틀면 동지라 님자도 뭐 좀 같이 다른 거 좀 있어서 좀 내지나요 그게 진행이나 조그 좀 약간 그 좀 심혈 그 나서 전문나 좀 비그 가능하자 양나 전문 그 탑지 조원이 디노셜 좀나 그 전문 그 간추도 진금 돈이 요 봐. 네 전통형 그게 좀 다 진금 돈이 요 봐. 내가 그 미들이 산이가 남바 담바서 제가 디모 만보즈 그 지금 앞친 학생 그 가지고 왔던 종티 산님들 그 그게 진이 통콩들아 그렇게 만나 자 디모가 데라 그게 투 예비 데라 그게 통고지 통콩라서 받은 모습이 요노 대형 그게 만나는 배쳤다고노 대구단 같이 리칸데 진다는 틀처리 당연히 이제 나 그게 산님들 그 만족의 진이 더 개인이나요 뭐든 틀들이 진이 통콩 고란데라 그게 리카든 리들이 랑그 그게 사찬데 그 만전의 배쳤다고니 당연히 같이 나지온 만족을 자라니 그 특성도 당하는 조다 공름 그 조금 토비들이 있나 산에 그 그게 만큼의 요소이 산에 이만 그 만가 그렇게 좀 따김 콜라서 바꾸니 더불어 그게 대화 소소도 샤르디 소소 그 토텐강이 월만 그 어디 갔더니 월만들 나서 봐 그렇게 했더니 나빠 쪽을 된 터노 내년 나라 그렇게 좀 따지니 스만드 인공 대모에노 아니니 만드 그 그렇게 좀 따 네와 통신 접 봐요 단 네이들이 이제 나 그렇게 좀 따 제일은 그런데 문이 제가 정말 나빠만 적고 그렇게 좀 다 라는 거 대통라서 봐 내 정식으로 그렇게 판교가 그렇게 좀 다 세정의 레인 봐 디 그렇게 가야되네 단대 인제는 안 가져들이 의체 인제나 오르면 그 오르면서나 오르면 그 만바지나 한만통 한주른데와 그 소소 있는 말에 디 그보다 오르면 그 만바 정말 니부터 안만 그 닌전데 시구나래 데이터 나서 그 어쩌만 강타고 전화라 로 리리라 아야다 아야카 그 갑들라 배추당들다 로 리리라 메토가 로리리라 그게 영화 그게 레워컬 영 로리리라 그게 좀다 메토 단 레워라서 봐 처음한 좀 리카 너무라서 봐 같이 티스로 아무슬로 배추 당들이 산이 그 리쇼코 만바 소총이 아니니 산이 그 통통들아 그게 혹시 이 데이터리 그게 좀다 랑그 파일 같은 나가 자꾸 그 나서 젊은 어떤 게 랑샤나 나가 산이 님은 그 지그담이 침자 든든 전체 주다 같이 정근이와 오르맨가 그렇게 희샤 연던데 칼이 다른 나토로 그렇게 다 파일인데 지금 인지나 그렇게 지금 스티콩도 있고 라나 통콩들과 녹시오이 아니니 티콜크 사문라 속과 대듭시 선미 지금 스티콩라 속반데 칼이 아만라 속바지들이 산에 냐망도 그렇게 리통거 리통 토땡게 정신라 그렇게 배초당 선미 인지나 그렇게 사문라 속바지 니치 대듭이니 맞을까 사문라 속바 그렇게 초타강라 속바 더니 또 냄새가 좋다라 속바이더리 만큼 그 고라 거리 속거다 너니 지용하고 그 징스 강티 거다 싫어 거리 랑그 제사 지다 만드게 그게 제사시 있다 싫어 거리 사원 듣다 영나 루모터 싫어 거다 비더리 사더니 징금 다 싫어 거다 소이더리 리더다 나초 그 파일 늦은 남자가 심진 늦은 나초고 리더다 나초 탐온 그 심진 늦은 거 좋았다 맞춰이니야
1: Jee jee jee. Tati na gan loka kooni ta marik thandil ka shawanda to kunda ingi na. Khonsho ingi na ta maankhang ka lika ngi tong sondil i dal tangi ta manchi pegi ka chatsanda ina yang tarta pegi song shok namang chanda pil tamu yi yonu ka nitsil tani kaabdaz ka maaz gita. Tani gan loka tawa tsongi na ta jirum ka shawa ka chun dani marik thandil ka lika na dhubkwar tatsu kaka chumu yoni na. Yang na jirum ka shawa ka chun ni marik thandil ka lika na dhubkwar tatsu ushi chik zganzini ye gosu so gangang yoni na ti kakuni kabdazgi na
0: dati dana uchu daga marg thandik lika na dusa ga gaysa tawa nga so daga da jirimri jirim dana marg namang marg mampu kamachiga nido li tsua roku no kuga marg thandik lika na dashi kong na shi hachang hachang kachin badasi dana lika na dribgu nika wa nga so gangkak chesa di gangri na da so dalu ni zongti khani shabba zan mayimri jakub ka jatum gangini mara kurin deydali mara qtankli lakhtari lori riga dawa gwi chi jigmo ga kirke zankurta marik tandil yahtun tindak chitak nimo qtankli dali likane mara kurin chitak diko ndayin jina kage da shuni ilki likane ligur tazo nda mara kurin chitak ijota shi ga kachamboz chitak shi nyamang ga kirke ndashi nantang nyamang ga kirke samlo ga nantala marik tandil daga kachin rangjanta, marik thandrandaga kake chonta, gike rangjana supa, 사회들이 담바 담마라 다 희귀주도 같이 모여

0: 디코다 어찌 샤와 그 산이 그 샤와한테 듣고서 샤와 치마 총수 강당 강이나 더벌더 디노니 다 머리 판선 워크 그렇게 하더니 판선 워크 예수 검시 가르글라서 봐서 소소미 그렇게 판선 워라 접그리더리 찍찍거들라 그렇게 좀다 또 영무군이 그렇게 좀다 머리 리칸들리 리존다 동나 가서 동동한 거 그렇게 좀나 그렇게 치사가 그렇게 자트문은 탄클리오는 요트리 디코다 데인이나 가서 그 진영한 정부 사도 소오지리 다 간크 치사 때나라트리 다 슈니나 가르 담 나츠코 탄다니 마라코리 드드르지 간이그 탄다니 마라코리 잡드리 드드리 데이들이 니마만 손다 그렇게 좀다 니마만 손다 소리나 시그와 그 사자 소리나 산자 친구 년도 그렇게 다 년도 삼아 가막지가 리도요사 때문 말이 그거 다 년도 가막지가 로글로이 리콘들라 그렇게 다 드드리 되나 단 점점 로공을 하고 봐서 강지 당시에 강크하는 거가 내가 사람이 그 향소소 그 그렇게 선생 그 리커들께 그 니어타마 로공이 가마치가 산지들이 다 예망아 드드리 데이들이잖아 다 니칸드비는 같이 머리 예망 감토리에 노 사자 치노 런덕 그 뜸디 노 속거도 캐티글라스 파트 다 망포고 고니 데이들이 말하고리 간이그다네 데이들이 말하고리 드드리 고노 그거 디쇼크 그게 드득 생각한다 디쇼라 그렇게 산드리 데이들이잖아 다 말하고리 샤와드 주데 같이 머리 근데 근데 이제나 다 저기 간터지 살았더니 데이나 다주다 리칸드 그게 다 요과도 총라 총절에 니마마 쪽거 좀 레칠단 비 소아드 로코나 단다 머그 튼데리 니마응 그 근데 신전 탄탄탄 인다 그 그게 좀다 늦히 전부 저주다 하정하죠 다 같이 모레지 오다들이
1: 제제제 디그나 데른 걸렌 신지르 디큐게 티슬라얀 토응고 그모
0: 나도
1: 다 거긴 타월 상제나 마웅바나 머그 튼득 그 쇼니 샤와 치기럽 기세기요 데른 그 차르지 카코니 카다지나
0: 나서 디단 다시 공니 다 가다 올레디 nāmbā sūshyā nō sākūr tā jīmā yā jīnā yāng tārī mā tā tā dōhā mā jintar jā kāp kā mārī tāndā kā jātum dā rājistā zōng dā lī jīgnī yā jīnā ngā tsū yā jīnā kā kā līpshī kā khōng dī sāng mā sākūr tā mā kāng mā ngā līv zō wā ndā jīnī nā pā lā sū jī shēng kā ngā mā mā yīnī mā tsū bā yīnī jā kāp kā sī jī tāng chāng lī jātum dā mā rā kā rī jitak shēng kā mā mā mā tsū ndā lā kā kā kā nī gā lā nī hā rā kā rī ngō chū shēng kā 데모이들이 만큼의 인터넷 양들아 가득 전부라서 봐 가득라서 봤든 리쇼크 만나라서 봤지 성이들이 산이 님은 그 그게 좀다 리턴 그런 스와 샤와드죠 다 서버드 만치 토튼도 어주 사자다고 소녀나 다시 공나셔는 그 사자는 너무 그렇게 사자 강크지사 서버드 나르글라서 봐는 좀 망사 너무 담은 돌강으로 오는 게 나르글라서 봤다 망보 용사가 사이는 거고 대쇼는데 못했던 만큼 그 그게 제가 그게 드그저스 이제 메카 망그 롬자 서포터 만나 소스종 서포터 대한 지가 그게 럭틀라 서포터 난데들이 만캉그 니와 지치 점토 당들이 아르 소소가 메망들라 만캉즈가 차든스 만캉즈가 욕과 사내니 망그 그게 대탕들라 괜찮거든 아니 그 정도 시대 이제나 마트트 진컴 그 리칸다 그게 소소종들이 녹은 돌강그 맨쪽 맨쪽나 좋고 다 오르맨그 맨지그 덴조캉 mātata jīnda nō shōngu dāli tōrgāng gā amakṣik gā kārkī dā jīngis tākhāng dā sāma māhōng wā dhā dātā dārōng dhēm zhīgī chūgā kārkī chāng dā chārta chāng dāngā mē kā dā yinā yōng yāng tāng rīng gā dī kōr kā mān jīn dā nyat sā yākū yī dī dā lī yinā māhōng wā dhā ar mān dī kōr dā dhēm zhīgī dā lī tōpār tā mān chū kā ur mān dī kōr dā nā chū dhēm zhīgī lāngdab shōng dhū tōpār tā 데이터리이나 진컴더나 원치 요노가 진이 스칸코라다 냠이 손도고노 리콘다 워크 사타미 타위 사타니 찌게시 데이터리이나 나초근 도긴 토르강다 송초 예포즈다리 마친 공공들로 송초다리 던지 나초 처음이 타몽거 침즈 동화 머리 그 침즈 제모다 역고스 전조라다 데이터리 그게 맞죠 이 진에서 그노
1: 야야 아따 데런 카르마 섬실 럭그릉라 간 럭그릉가 실릴 비티술 베셜 달당 잔다 당네 노 트지 치시네인
0: 라송 고도 바 바렌체
1: 야야 타나 네크데모
0: 라소 데모
1: 레도 바나바 따 궁거 단시 컨도나 송기나 신헤 좀 워르민 컨거 유안정 니토 녀르가 루거 야용 머르 탄들 혼튼 마 게르거 장툴 급 샤르가 톱큰 안직사 타르티 단디사 터터 손기나 다루그 머그 탄들이 아튼 근들 좌튼데 인기나 릉그 샤바던 손들이 달던 제르미니 쳇터 두군들 때 단인데 르글린 이니나

야뇽니비 나 조금 총총 청마가영 공성거와르는 데등뜨니다등이 나초 터몽덕노가 제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츠나시규 응아리와인 아리 형님이 조금 총총초 나 조금 총총 청마가를 희슬다르 다 예튼 디치나 돈라요카 디다나 나초 예튼 디칭거 그게 공성스가랑아즈규 나 조금 총총 청마가 공성디 차르지간다즈 텐요 아리 다나마 소소거랑랑거 갑숙다라 공성도 흑게부즈거로주 로이 쇼르튼지나 영도이코구니 다 휘차루나 초코 티한치니 세무티나 초코 참치마 송나 초코 강터 초코 총총 창마 공성도 흑게부즈 시비 쇼르트 희샤영 장존부즈 정조거 그렇게 고르크 요과즈그리 티첸거 초코 총총 창마거 차지 요과즈 텐고 아리 때나 조금 총총 청마가 십등 유언자영 나총시비가 틀림 층근 롤기따라 보자림가 럭실럭 사와즈기냠 줄이지인 럭실럭 사와냠 줄 마시비야 원데 하치림 층 원마가 조금 럭시티 영치르 중화즈기나 참모레 조금 총총 청마가 옛나요나 보자림 등 산데 하치 탕하지간 돈주이야 냠투 총위 지위정 첸부 옌라 때난접 체에 특바 냠총영 초등리나 깨머니 세고논더라 아리 대릉지나 영 보자림그 체더 달럭식근능니 자근능니 사이제근능니 데미다등이 럭실럭사르와즈 체더 고디시요 다나 조고총총 청마가 그나 차가 통화 십대년자 보자림그 식근논주이야 퀴바 윤든 준준바 데득 럭실럭렌치나다 아잠추 첸부 치위 데르 인시르 치우 담질바 뜻이기야 조고총총 청마가 고뇽즈 아리 로브탄 요고노가 조고총총 강망즈가 너등 더스타위 럭실 망아즈 파처 로라종요 찌르삼가 다나 다 소마닝고노 영나 소마정고노가 조고총총 청마가 보자림등 산터 영아 정나 나팅이버터 다 럭실 너등 더스타위 망아즈 예라종이 아른가 다 잠비 노라냐르군데 시게치너 아리 다 원친이나영 나치 럭시자 당회라 킬 망아즈 정고지 진데치초세케요라 아리 다나가치 니워르데 총디니빌리 히샤 망아즈 일란전주데 시게치 아랑라기 비 윤덴디 녀마리라 츠리중 강시닌자 송화나 츠기야 말이 콩터칠진 회다데 나티 총디니빌리 히샤 망아즈 톱중에 교득시 개치너 리드나 조고총총 청마게 십대년자 개우치라 난든 담비치 야츠진 회다데 부자르겸게 다롱 탕식 돈주이고 퀴바 유언든 줄즘바 데득 르그실 렌친데 잠추 첸부 쳬비데르 옌시르 추 담질바 뜻이기야 리 조고총총 청마게 다 럭신다긴 야 아쿠가 리 마코나 십드뉴인데 포자르김게 아르그디즈 응옥초주이야 리 케파 윤든 준즘바 디득 럭실 렌친데 뜻이가 다나 윤든 펑슴 초과 등 단노그 키와득 다른 그 윤든 더다워즈가 다 일참이 영나 나르길히지 되게만데까 되나 디진트 그거 영지나 통티스 숭노가 럭르시아바 긍땅 긍영 마리와 담 바바가 그게 땅릉이니 디슈가 로브중이니 담우즈그 회나다 윤든 세고논도 노르땅 기와노 노르가 왕주가 덕부다우즈가 차지그나 오다 그게 왕주가 덕부티 다롱 노르 긍나 긍치와 영나 자치노고 노르 멍우즈 다인지나 왕주근은 아긴 마치라 수고노 디땅 찬다와르라 디쟁거 기위정 럭르시아바 영나 나조 마시 록실 뉴실 심땅잖아 럭실 진 후이다르 다 럭실 망아지 아른가 로그 왕주크는 안 지키요카 데나 포자르김게 영 디진테세게요 노그 럭실 망아지 조코총총 참마게 님비 워카젤리 좀비 아 단이나 잠비 노라냐르게요너 디브징게 키와 모즈게 영 럭르시아파 영나 조 럭실 망우즈 아른가 로그 왕주크는 안 지키요 노그 뜨무즈그라 리드나 잠추 첸부 치비테레 인시르 추 담질은 바브스 단덴이나 조금 좀 망아즈 그 파츠르 이제 고제르 삼크
Rita Jansu Chimbu Chag Hit Lakrgin Zultaweri, Dina Kirgi Tatawaz Chignu, Jachiwa, Hastung Sapa, Tsalmipa, Namuz Kirginjina, Shunu Zunjina, Da Chachin Muz Santa Kirganan Dinu, Dana Jansu Chimbu Chivi Tir, Tirgichilo Songzitana, Chu Mangaz Kirganan Babgyoka, Tatay Nuchinga Tabzil, Tangina Jansu Chimbu Chivi Tirs. Tāng ngā tsū kiwāz gā tāwāz gā chācōn jīnā yīng, a jāngcū chēnbū xī gā tāyī wā hṭṭṭṭṭṭṭṭṭṭṭṭṭṭ sāmnā rā, tāwū mṭṭṭṭ tā shūg jā tsām jīnā jirgō nū gā, chachan mōng wū zī rāng gā jīnā nā ngā līng gā yō nū gā, tāng jīnā hui dīlā kā nā shē gā yō nā rā. Tī jīng gā tukū chōng chōng tsāng mā gā yīng, chōng tī nī wī lī xī xiā rā yōn dīng jīng nā ngā rjī tā kāng chak mā rjī, tāwū mṭṭṭ tā lōb jōng mā yī chū, kāng chōng gā gō nī lōb jōng mā yī chū tā tā xī gā chī nā rā. Ri dīnu jīngda kīpā yuandān zūnzīmbā dītīg lāgshīla rīnchīnda yāmcū chīnbū chīvī tīr yīnshir chū tāmchīlīmbā avsī gūnū dīrīnga lāgshīndān jīnāyīng chukū chōngchōng cāngmā gā gānār jīpka lōngā mārkā rā nyēnbī wakā jīlī chāmbī nōlā nyār yūngā rīwāyīn. Ya, nyingniwi, chukku chongchong tso, gongni inji na lakshil tsangma nyam, chuli itang nara, nda tang dha tabi lakshil maa zgab jingi da tangi, tab ji shukur nga nyi kul hovjungi na chukku, matzi kaab shukui na chukku, di shukwa shken maa ra kaab shukdun tupka, di jingi chukku chongchong tsangma ga, aranga jishin tamba zib zhignu ga kiwi shedim darga, ya ko zub jingju tata, si ga gachin nga tuanchin inar. Ari, dana shuni puu zhar yam ga, di chul tong tong zga nga, na chung si pi ga tsilim tsana go ryo no ga, chan chung sambu ga, nang tu na rag di zga, che chung ngu chuk ju iya. Dana chuk chung chung chung ma ga, shib tan yung go. Ari, tang di na chung si pi ga tsilim tsang ga nga, chuk ki tingjir tipa ga hkil rag bi hkar kong da sambu, che ta go rag si yo. Ari, chuk ki tingjir ta wuz ga cha chung jina, ala nga ga jirtsa la ga xin yo no, nang gi si si la lin jo ga ni, ala tang ala yang lin jo ga no ga, chuk chung chung chang ma, che ta go rag yo no ga, si ra zgr. Dana, tang di chuk ki tingjir ga nga yang, chuk chung chung so nam chuk ga dong no ga si la, thub chuk chuk se go non da ra, chuk chung chung gan xi ga lang no ga mang la, chum chin xi ni ala zg lin se go non da ni ga, che ta go rag si yo. Chuk chung chung chang ma ga yang, nian bi xio ta, arang ga lo ka tang cham na, ye go zg jung go. Tani chanchung niwa tipa garchik nga tirang cheta gana hartam zgra shijung zg cheta go rgishiyo. Tana nga tsi tijin ta tipa garchik shkalam dabjali da tangi ula ranga gana hartam shijung ra rijung nzamlang kharnabka ta gana hartam gangmang zg njina shekiyo nar. Choko chongchong tsangma ga yang nyenbi shorta yaku zgab jang shtamjik ngonjik warsam da shorang nikin dang yukwa zg jayi da tangi shtamjin di nang na nga tsi go go no go nilgira lhapsha chazg joki yo ka da xe g sara gara zg hig zg da tangi rangi xe no ga nartam ta nyen kur nao no ga choko chongchong zemba nyamchuli na choko chongchong zemba ga xe no ga nartam yang shorang nikin nyena chokuri di tang na nga tsi nartam manga zg shilkhin jo nar. Shil xinu gu korum di la kani chukku chong chong tsangma gu kharchi nan zha hrtam xe chug marchi gangmang zi pansam jien tsua yung tamni matzal jishu hrtsum zi yug la kayang xe gu pan mamman ba zi tokari. Hari nyang niwi chukku chong chong tso danan jikti tsamba rigbi shkar kong gu nanga na chung si bi yinxi ngokhtu kato ni chi yinjana sengtum khalib li xiong wi xa shtulu se ni damu gu yinxi zi tsangma ngokhtu chi yin. Tia hanchi ni shisim jirluk shisim dunyo ga nuga chukku chong chong tsangma mga da tangi ta manjang war ta njina jehtun tishina tonla yuk di tangna shisim zga mibjil ngayi nyingniwi mibjil lakse ni shisim jirluk zga cheta gorg siyo njigita chu tisukan dang suna chukku chong chong tsangma ta njina ketzga nindamu zga li shaga tsatan chukju yed ari chukku chong chong so tana tsangmi jadig yukwa zhira na chung shibi gatsik chan chung dungu joki tigin jirga nang shik ju yed

야 뉴니비 두고 송송초 실내년문디 당행당조기 나총시비가 체크 조기 드긴지르 글마식당나르 알랑가 제슬라가 시오노고 두고 송송상마가 십대년게 요라 아리 다나치 나왔음가 훈마일란디가 땅아 두고 송송 소놈 추글릉노고 실라 도브죽 추세고노 리치년조이 두고 송송상마가 영 년비쇼때 예고즈가 중화 링히송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층가 조기 드긴지르 글마식이 조랑가 깽가 남말라지비 실행해몬데 온도의 감성그 조금 총총이 난자가 랑라 과진치비 파마등 일근아 럭치크나 영초과 대난가스 인연 흑지가 도쪽 소세고노 실행해몬데 진행주일

0: 야
1: Chomchin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다시다시 저거 산지능 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최근 지티 참바 리비 스카르콘르 리 텅디 리비 스카르콘가나 나총시비 진행 옥투케토니 아치 상뜸 칼블리숑의 사르툴세코논다라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조조가노고 조금 청청소마마기 미비질응아이 형님이 미비질르세코노 시스템도 체터고 리시요 ri tana chi shkab tang stamba ga gu ni ta jehtun tishin tonla ni ga tana xixim chi lugun dan jena changman jena nyelam sambi chuyel

야녕니비 아, 디한치니 게르긴남바가 초나영 다스타바친 시가 멍가 대단한 코난발라과진 최신이 대단한 아수님 찍더 아수 나충시비가 슬림 승거글음더니 아 나치엔 그 다 디진데 티호라오 송노그 차 아, 다 실레이나 조고 나르테미나 조고 파마 멍아즈 다랑랑 근 소이초나 시그제 승거능나 그렇게 공금이카 디더나 같이 인더다와 그 카르콘즈기 어타완돌이 아 단지나 히샤 망아즈 고드게 기원을 리드나 파마등 길긴 탐지 그 인기나 영 딥진더 나 총시 비가 슬림츤 런거 워트라 나 토마티시 년근주 응아리와이 리드나 조고 총총 청마 아 공성라자 히디 럭시 텅디 솜주과 등동 짐바포 우자김 솜주인간 크와타자자 히노르 추인 다스케와 시글루 제집 다르카와 강적 세랑 손으로 렌치 아 솔림 츤 지마그 토니 양 쳇트기 유일 다나니 쿠케디 무시

야하테링그 나 대는 그랜슨디 영 로봇은 인공 검증 그 팀섬디 조직 하나와 제보리라 기획하고 여신 차원의 비전 탑이 뭔데시요 리드링그 인도니테랑그 Ritobanambadina

우리 세딩 그 상관한 게 되는 나 저다 그와 그 지금 저 담바리 상인이나 저다 저와 그 책지리 저다 그 저와 그 책지리 선진한 쇼 야튼 디션데 되는 상인이 좀 다등이 달리 공소 소위 난자 로자 침장 총섬 강가에 나라 영주 야튼 디션데 나아티르기 역디 영주 나아티르고 누가 갑톤데 영 로조난 바가 나는 그 지금 점질 된적이 난자 다 쇼강 탈라즈게 지 냠조라도 능리죠 디안치니 그쪽 능아가 갑통데 로자라 기르긴데 그저요 노가 그글리샨데 용저비 다 능아가 초안데 지부즈로디 시라인이나 로잔데 용조는 다 정거 가첸보라 디젠그 대랑인지나 그 디친라 템디시와 등 로중남바가 양 디친가 능아가 초안데 지부즈로 토비 몬딘신인 야디나

0: 라 소알과 종주가 무리도 치더라 지나 만나니 주라 나와수 주리 나 만나니 땅 나와시 땅노 다트게 무리 치더라 지나 세랑 주리 세랑나 따다주 치땅 너땅 대화 됐거 그게다 친을 대화 저구나 치더라 지나 아 달라마메 비공루나 성지샤위 청음에 주노 단디 기겐가 아 리칸데다 치더라 지나 근지 공거 근지 스커스 어야 따따따 제가 꺼내나 죽고 머리 꺼내나 죽고 제게 꺼내나 죽고 도말 기긴 게 샤완데라테니다 아 드스티니고노 콘탈란조노 페질란조노 다르기니지나라 진진등 공페이트고노 다 기긴지 과든지 게다 기긴지고노 델랑아랑니 다 로총니 종데나 죽고 소친니 다 터신 카이 나라라니 기긴 게 세원 대누가 다 개멍으로 때 인스군 당하는 게 다스 주나 된다 신다
1: 나디디 간나 거든지 오늘 기긴 그 다 기긴 선지나 아 기긴이 디다타가 왔을로 처모든 거니 나타니 아 기긴이 론도모 망아진 거리 다타 이나 기긴 글레칸디 아 랑그지 다체 간다리 요니나 기긴 그 리칸데 샤와 랍친 치기 이니나 다중이 타니 기긴 거니 아 갑다망 보여기 요 거든 세기니 디한진이다 네 기긴 안 되지도 놓추 아 다섯째 총정라 드니 롭친 로만디 롭틀레 군우기지 캬퍼 제히 강즈나요 그 삼긴 다중이 타니 기긴 갑다리나
0: 어서 데나 단디 아초 도수기 지름데 아 다섯 총니 손정 드니 돈정 드니다 소친 드니다 름진 희름당 담버름 도만 너무 그 다소중 그 지름 된다 시인다 데나 소자 종종라 소친 소마 그 소처세 반데라영 체프리오 그다 체프치케요 그지나 제가 소자 종종라 소친 그 원니 다 주소할 관이 되세나 지 나초면 작
1: 여디
0: 아니 나 그쪽 그 산루 그 당당직등라스과 쇼 망아기니 먼저서 망아도 네는 그다 아주 소자 종종이나 저 속을다 소친 소마디나 땅 아랑친디 재성 지지요 다 재성 지지도 그는데 쳐들어지나 다 소마데 노른 동께서 손신 강자 노른 니와께서 강자 선바께서 강자 영나 기브라 영난 제오가 시작 강조고 대당하고 그 지혜되고 대나다 다들 소자 종종되어 있나다 대당 회대진데 다 그거 저작의 능동대요 가사문자 사완이 이런진 객관주우노 너무 그러면 대인 송나치 그거 소치 제꾸리 나라 기계 남바그라 치즈 제품 제구우드지나 다 도만데 딱 단디 소아르과 정리 시키나 니리리 랑진 문자 랑진 만자나 그런 거 다 가카 체속대 문자 이게 다 랑진 등 텀바 영나 소출시구나 디 소출가 뭐지 됐다 이 남나 다 미칙 이게 다 나른 게 재난도는 전부 들어지나 소자 중정라 친그 기계 남바겠다 도만 됐다 그 랑진 등 니중 되니 나추등 땡게 제불거는 거 다 그 로추가 무예다 다 같이 사동주 되니 야라 송나다 수 소자 종종라 소자 치문이게 월게 제불 단 랑게 요메게 제불들이 그게 다 소충라 손정리 중 아치 끈게 추가 가수구지나 랑게게 니와라 랑뚝게 니와한 디수거다 제성이고 너 땅 아랑게 나라 단디 진짜 배치를 나트기스겐디 젠더 커고 다 다루이 나라 당이 젠자 로네 니어리 소타 치모가 소타 치모가 존재 나라 다 돈정리 소타 치모 돈동나 로른 동오라 로른 니어 값스 젠더 이나므나 덕중라 도든
1: 여리고
0: 덕중라 도든 마시나 치즈가 최종거지나 그쵸 돈정거 소처시했던거라 소친거 소처시했던거라 뜸이라 만자나다 라라드 소중거 무게라 가수드면서
1: 뜸
0: 마사나다 노른 동우라 니와드 이놈이다 소중거 시했던 만주기 다 노르스 선바 좋아 통리나다 소중거다 망아드겠다 당거리죠 그게 다 ngarangara da sorun tongo niwa te da inchimu niya kucho dakun chukji na rung tukka niwa yana ngasi titsu tegi longgo yana gongchuk chige chukgu khuja chige chukgu zanda nungi jolong chibik peggu tala chukwa godu inchin zi tongna da zutuk namba gita kiga rangiga niwa nda yina jesong yi tunu tumudari tani da lorun tuchinga lorun simba tongdo zi da rung tukka niwa jesong yi tong kuga da gongchukga da ngasi longgo nara da rangshika langtunu, gongchi zonguta chesangayi yoko. Tene kukta, socha chungchongga chepulga tunita ngarangati na, di gongchi zongu chesangayi chu. Tene nang chukha ten jirigo nangira, tanda munga songzi wanda, gombi shawala nji nangwa chesayi kuno. Ta ngarangchu shawala zangwala kunsuna nangna zangwa tishwa kunju. Keti ngambi shawala kunsuna, ta ngamba ga shawali ju, te tishwa ta, dāk kuñchū nū tōmu dhiri. Gita, sōchā chōngchōng nī zōng, gōngshī zōng gu shūgā chēsōng shī, sōchōng gā mūyī sā chū, sōchōng gā thalim sā wīn chū, dī shūgā tā chēpari wā kāziri.
1: Lāsō, lāsō.
0: Lā kīndā.
1: Kwārīn chē gīrgīn, kōnī gīrgīn gā chū sōchā chōngchōng rā, lōpchīn lōmāndī, lōpchī shē kūyī jī chāpar chē hī kāngīn nān, dī ngī tāni gīrgīn gā kāpdārī nā, tāngī jī lēn cīng hōmā rā kā nā yāng lōpchōng rā mbā tāng, lōmchōng rā mbā, dā zō gā gīrgīn gā lōpchī kī shē tūp tā zō rā yāng gīrgīn chārī jī kāpdārī yī tā mō rī yōng nā tī tā nā, gīrgīn gā tā gō nā shā kō nō gā chū, zō dā shā yīz gān sōn jī nā rāng tō kū nī pā ndā kē sāng yī chū rā, dī yāng chī nī gōm shī zōng ā zī kē sāng yī chū, dā zō gō sōn jī nā lōpchā chēm rāng chōng sōm gāng zī gī nā rā kā kī shā yī tī tāng bā pā yī gō nō gā shā wā zī rī yī gīrgīn gō nā kāpdā yī kī yō gā. Dī yāng chī nī tā yāng gīrgīn nā rā yī zī gō nō, dā tī jīn tā kī chū zīn chā zī gī nā rā, lō mā zī gī nā rā kā kī lōp chūng kī chīm jī lā sū khuān dī sōn jī nā yāng, dā gīrgīn zī kī lōp chī kī shē tūm dī yāng shī gā rā lī yō gā. Dī yāng chī nī gīrgīn tā kī lō mā tā shūng tūm lā sū khuā dā tā vlūm dī shī gā rā lī yō gā. Dī yāng gā gīrgīn nā rā yī zī gō nō, dā chā rā ngā sōn jī nā kī kī lōp chī lā ngī gā kām dī lōp chī kī shē tūm gāng tā zī kū nī. Dī nī shē tūm gāng gāng zī dā lōp chī ngī lōp chī kī chūn dā nī pān jī chī bī zāng xī rā sām gā. Dā zū ngī tā nī gīrgīn kāp dā rī nā.
0: Oya. Tēn nā ndi sūchī sētē kī kūtē, tā sūchī sētē dā, tā sūchā chōngchōng, sūchā chēmū, gāng yī nā rā sūchī sētē dā, xīndā sū rē.
1: Dēngā.
0: Tā nī sēng gōngmā nē ndi, chōngu, mōrī sūchā chēmū gā, tā nī gīgīn chēmū, gīn jīk sēchē gā rā, ndi chōng nī kātā māngā yī tā, ngī lī nē rā chā sāngā chī nyēn dā.
1: Dā sō.
0: Tēn nā, kuchu gu sōlong tāwa tsūnji nā tā sōng rīga rā wu kā rīga nī gān dāmu gā dī rī. Tī nā dī lā tsānu gu sō chā kshē kā māngu dī sōng gā yu kā. Tī nā dī rāng ngī rāng gā shēnān dō nō tā ngā chū gu sōlong tāwa tsūnji nā tsū sōwā rī kua gā dī. Sōwā rī kua gā tā ndī gī gīn zā nā chukwa, mēn bā zā nā chukwa, shīn jī kpa. Dāmu gā jōmu sō chōng chū gu tā ndāmu gā sōlong rī.
1: Rī lā.
0: Bē tā ndī sō chā kshē tēn dā tā nā tsū tsū. Gāng māng māng, gāng lā gāng sīn tā yō sī chī rī tī na, tā chī gōng nī ngī xie pā nāng zhīm, tā ngā rāng gā tā tsī, ngā rāng gā ndī mā lū nī xī gā rāng gā, tū chī sī nū gā, tā nyā nyōng rā, tā ndī nāng nī mān dāng sā rā māng zhī rī, tā mō zhī mā rā, jā chī wī nyāng kā nā mbā tā, kā tā bī.
1: Lā sō, lā sō gī.
0: Tī na, chī sīng gā tū chī gū nū dā, tū pā rā, chū pā nī gā sōng zhī chū tā tā, xie mā gī rī,
1: tū gā
0: tā, gō rīng jīng gā lī kā zhī rī. Tī na, tī nāng gā tū chī gū nū gā tā, gīgīn lī shāwad tā tsū tīchū rī, tōmā gī shāwad tā tsū sūchū rī. Tīnā gīgīn gā tīrāng gā lūntiñ tā tī tsū chīgā chēkā rāng kāng sū tā sītāng rī. Sū tā sītāng rī rī tā rā, tōmā gā kē tī gīgīn gā tītāng rī tā mā sū na, sū tū gī shāwad tā yī na yī khu zima chūng gā. Tīn gū tā sū tā sū gū nū, tā gīgīn gā tīpā lā tā nī tōmā gā sū pā. Tā khu tā tōmā gā sū pā gīn jī nāng nī, xu yi na jorni jisung ba sungu. Da jorni zgunu, xakul da gigan luchun ma shikung nga na wanchung iku. Da terang luchun funchuk zina, da gandhi ma shiwa ga lunchun zina, ma shiwa ga lunchun zgunu de, kudin jizig na chike sungu. Yama yanag jepa na chike sungu iku. Dane funchuk zina, di suma rangzaga na chike sungu. Tige huidir si nga na wanchung iku. Mantong shi nukwa di chuni nang na mshi nukwa cha kanao ka tsingzo na tsa. Dali tangu tsaami nye nukwa na taranga gige nang dechu tari. Gige nye taa suchu ka ngizi re. Ngizi kese taa gana baga suchu tela cha tsanga nye. Di nang ne katoa mshi nukwa na yaga nang ne taa gige nang nisi. Chuan dunju. Taa ngizi re. Na di gige nye suchu chu suna gige nye tangu 치리고리나 인나면나 겨정이고 그게다 엄마가 중이 지승라 기긴게 쳐봐 뜻추 성마 송제시나다 다소 쳐들어지나 다소 쳐고는 내가다 전혀 차상하시리
1: 내릴
0: 내가 대랑이 세주는 소알과기 체리를 엄마들이나 내가 치게 좋지고 다팅이 되니래 내가 쳤던거 소알과도 좀 들어지나 중라 르글니가 송제이고노 타코르트 르글은 게 좋친데 그래서 희치노 아 도모그다 체치오노고다 아르헨텐데르 대존나 아치 원디 공주인든 장 추승거라 최송 거거든요 랑즈망 안에 지켜라지 혼종진아 네빠즈 추수하던 말에 로관지 주의라드가 마일라 수 네빠즈 느가지오 추치쿠 추치게 못이게 지멤바세 대뇽즈 단루거지니 안에 치즈게 통즈 내가 코스가 마초즈 데라스과 가짠지 주다 가챔고
1: 나진
0: 스마야 레메 송사티 트치아티 뜻이나 내민들 주다 시가 리동와 주나 칼리카포레 데는부터 랑즈 망아 내치켈라지 데텐다송
1: 어디
0: 야 지금 거든 지지게 놓니다 링킨라 수정인 시와용 스탠치 마인 때문에 배영문 스킨도 못 오고 기능도 치더라도 지나 다다다 림부치라스 과 서진고 예진고 세레진고 담벤디아 진고 뭐가 링킨거를 망근데 그 정내데 시고나 다추가 스탠치라 스탠고가 리타라 스탠치 시고테나 시거지나 무시가 그러다 다와 림부치르게다 제마망가
1: 내리
0: 다 주치를 고가지나 통화지 비실은 다나름 부치 흐서가 뜨고 나서도 취했다고 지금 인증 그다 탈음도 다른 거 기긴라서 왔다니 다 저거 전에 그 요한테 친지고 예수를 하는데 다 인증이야 고게
1: 내리
0: 그다 공거 친데니 그 치를 시트거지나 소아과 소중도 시고나 주 통화지 비실은 때 같이 보래 정당 다 땡기라 소화되다 이것도 좀 예고 때리 좀 같이 못다 그러지나 통화지 비서는 나 통화지 비서는 또 끊리 용고거지나 통화지 비서는 또 다 주가 기계나 땡고
1: 예리
0: 뭐야 되니 다 주가 맨체다 세테그는 아니 혼족지나 다 종이 진단다 니 종이 진단다 뭐야 되니 네트워크 니스그 랑랑가 소체 진단다 영나 맹국 인증이 지난다. 다도 모게 세트 먼거 등이 나름 봐짐 멘션이 세 주의. 대단아 쨌든 거 다다 죽은 세군 로친 로마가 로초게 세트 내라. 당원 거 소진 거 리터나 다 친구 양력 응하기 세트. 다트 세적의 세트. 다도 모 소진 거 세트 망하요 거. 당원 마 세진한도 모 소진 거 근데요. 지금라 근친 거. 다 로처스게 있나 죽고 단지도 못 죽을 거리나 됐다고 세태구나임 죽고
1: 어디
0: 나 다불어 나름 죽고 다 로차가 로처게 세태인데 땅에 죽고 로롱이 나 죽고 나름 그 로처게 세태인데 배친도 뭐 찾게 능한다 때나 소아과 그 로처게 세태인데 동무 쳐들어도 지나 알론든 준들
1: 어디
0: 땅에 미추 로롱거라 알론든 준대라 다 회든 지지 차트나 로종동나 그거 가트 그럼 최승
1: 뭐야
0: 근데 혼족지나 제충승 로종동나 고모똥 즉 근데 사지 당세지 로종동나 고모똥니 되게 나 그거 론증 근데라 샤가 그런 바대운 실간 되게 샤가 들고는나 수 수어과 진진 바비나 그거 다 소등 저 서울도 소중 그 탈렌트 조금은 알론젠데
1: 어디
0: 다 제지가 사스킨데 로마즈나 다초 맨체네 이름바진 중고 중고스나 아마 마시나 심마시 삼주 다 제제스군데 제스군은 엉뚱다 진가 나온데 추가 제진데 나마라테니 자질라테니 제제 제질라테니 맹거제 맹거제라테니 심마제 제제우다 아나마나 총하게 정특고 남바진 제니다 제누쿠다 어 나마 소중을 그리나 그래서 고카가가 저처럼치 스키터 얼어 정도나 아렌진 소중 시스나다 용돈데 지키 근조되다 더주고 시주 되는 거다 안디 소중 그 탈림 동무데 다 론전 되잖니
1: 나리
0: 진짜 진짜 다 론전이 좋아 손증거론증 다 송리거론증 되게 오늘 손증거론증이나

0: 니추가 디 징근디 징디가 자차가 심치선 가마 심치다선 이게다 다다 니추로는 타주는 로마난 바론진 준데 권수글로도 로타 코이크나니 소친근 고치난 바그라 다 정도 있고 논의들 당이 추가 소중 거 가게 돼요 그게 약본도 아 추가해야 되나 소통 남바 능아랑 되니 공무이나 공친이 다 진짜 알론증 거는 거 거리 되는 거가 정말이에요 리센이가요 그게 대통 어 로마주라 알론증 동신이 생캔치 부인노
1: 네리
0: 뭐가 능 세우는데 아 다 담보래
1: 네리
0: 되니 아니 바다 배철 다큰 소다 치모아기나 정말 거쳐 있고 다 예망을 그 도축이 세 텐데
1: 네리
0: 다 예망을 내나 다 당선 그 뒤인데 저치기 뒤에 에아기 뒤에 놓고가 단도 모르고 소화할 거 하는 거 꼴자 아치 옛날에는 예망 듣는 게 구동나 로마나 바게다 죽는 국지르기 자다 문지르기 등등 거 시카이노 디그 남공인들이나 멘트가 파리 다나 아니에는게 그거 거기 치겠지도 그거 밑동 뒤에 치겠다 싸워 치겠고 또 뭐가 예망 듣는 게 있더니 소출시당나 다시 이거 죽는다 다 대지디 로마나 바게다 제라용 줄카짜노
1: 네리
0: 또 뭐 이제치르 난지 이거는 내가 이태니 다른 지동질 같은 거는 안 받더래. 그네다 선바무 당초 소진거 소출의 탤런트라 동전등 진전인데 뭐가 탤런트.
1: 네리.
0: 다 동전등 진전을 그는데 인주 끝나요너라지나 더블다 동전걸 관데 맨통 자지비. 다 디선 부치거 니케테 장누가 다 소아르과 거든 제제가 남통데 정마다 성각을 하니 정중. 그냥 맨통 만통근은 거 안디 아니와 선바 제와도 건러지나 다 동전이 다 동전을 끊어쳐들어지나 다당 아름수가 단디 수아르과가 남돈도 다 자와 등 동우 등 예가 등 로마 등 미토 등 개혁의 세트 땅 거 주시죠 그냥 동전 다 등성거 리니 종로가 과가 삼지게 린전이 됐다면서 삼지게 린전이가 그냥 작아 다 주가 제주가 혼종이나 세제 타워도 좀 세제가 능동 그 사제도 정말다 동어라 자와라 예각이 로마 미토코 쓰듯다 된종 예다도 또 남바가 동전던 저 희송나 저거다 사제가 능동이나 저 타서 왔으면 제즈군은 내리나 예즈랑 예종 타가 어 제즈군은 니 넘버 마치와리 넘버치와 넷 다 동원이요 어떻게군은 예종 타가 예종 타가 다르 저와선 거 동원세요 소즈군은 소시에테 소시에텔라 세추멘시 즈우가 동원 이게 다 동우가 남바게다 소중시도나 도통 남바게다 지라 역카타노 동물 전에 딘딘스 군노라다 디에지게 대통에 단딘 지면 편성 정고 전에 디마한테다 정고 때 소마 디에지게 대통에 이제 토스와선 다치 군노 시군노 대양 소중이 주고 탈은 전에 지글한 주고 가브라 영 동전라 딘딘게 군이 지글한고 그걸 때 다 주가 라름 자키 제다오 주나 멤버 자품 멤버 자품 그 능력이 정원이 지정노 되나 다 동전
1: 어디
0: 일단 너무 위세텐데 구이 당하는 게다 당하는 그 다 산리게 되나 죽은 데가 럭셀라 텐데 동 동전데 지주 로마주 다 좋아지 주데 지게 되더니 그지 다 로마라 등 미토라 때 기토 이기라 등이 좀 너무 잔데다 때냐
1: 너디
0: 내나 도중 그 세테 당 개치 그 당하는 게 개치 그 로요 당은 주 로는 거다 단데 수고
1: 근데다
0: 맨통레 다 맨통도 동전 그 한체니 다저 빨리가 농돈 저라 맹가 농돈 디엔지가 사츠 디엔지가 다 맹가지가 농돈 뭐 상마다 쳐들어지나 등가래 니촌
1: 다로
0: 등간데 이는 가는 거 터치드지요 터치드이나 다가 멘트 자치가 농네 회리 총총도 뭐 똥지 칼고 똥지데 리르 때 터치일라니 다 조심 말로도 되던 지나 난다나 그 돈이 오지 자유 인기선 부다 그 못주 나무 처리도 그래나 다 제정에 남던 데 양 아 그래서 오늘 아 원세즈나 주고 양나 아 차성 십바군이 소중히 있더노 근데 뭐 당연히 그게요
1: 어디
0: 예 저게 땅 주가 소롱 다오 든지나 제리 밑에 있으시나 멤버가 제리라 맨주기 제리 뉴거 저걸 때 맨주기 제리 손지나 맹우 민진데 같이 볼
1: 어디
0: 나 맹우 민진데 원치 그 디스름 부치 그 간이 쩍부르글 있다나 달하사게 독디롱이나 죽고 자말라이나 죽고 뜨기로아이나 죽고 너니 공부 많은 정고 니 니라 말이 요소니 야소니 영이니 망공인데 있군 다 무초로롱 다오진이나 중자고 고스티 너니 다월근디 호투게 사자 너무 내야 소위

0: 나 쟁고데 로마체트게 도수당네 레다랑 첸덕 남바가 아 영 진드 랑가 우티텔라 아 데티주 대응하는데나 아 힘들까치
1: 나리 러서 러서 과진 시기긴이나 이런 그 렌선나니 게든 갑다가 망포리 타다니 같이 주식 받지는 거 다니는 지기도 어니 저하고 너니 마톤니 게든 그 지기 되는 그 렌선 지나가 지 가스브리 거네요 아 제랑 그 나타니 지 준도 파셴도 파가 갑다가 가르마즈가 간도리 메라
0: 야야야 드니단 지금 제랑 건 좀 봐가 난도 뭐 고스케즈시니 땅이 모르니 흐거랑 큰가 소로 추가 샤와제노 보다 삼세전들이 니노네 문당사 너드노사 또 뭐라 요새지 대나 토로셔 그노들이
1: 나서
0: 드니타 젠트리나 당이 다른 걸 이젠데 주 루타 쳔모와라 카스도노 쿠가 루타 쳔모와나라 나른 게 세난도 녹가첸도 무도 그 루타 쳔모와가 존나 아 예치문이 아랑이가 알기니 대라치도고데 나 예치고 다 다브라라 제크그라 예친도 주시구나 랑가르기니 때라 예치고아 나 예치 요나 다주 치료 거지나 다 치지고 누가 대파대요
1: 딩크 야
0: 이게 다 대파내라 예치지 대파 문도지 대파 통이 대파 어제 크세요 그 기능 그 다 조건이네 예치지 대파 이게 다 대파 요나 치료 거지나 담바요 다 치다우시고 누 주로 좀 근 담바요 거지고 누다 아 대파 그 라테니다 담바송는 그다 담바 요나 따조 치도거든요. 전지옥. 그다 예, 도다 쳔모와나 마세난도 누다 쳐들었지나. 아, 단단하시고 누가 예치고노. 대파고노, 담바고노, 전지고노, 석고도 전지고노. 근데 조금 보다 반스 찍으라 찍던 것도 요노. 석고도 전지고노 대치모들었나? 사차벤트 다든 그라소노. 기아라 좋아. 어야. 니즈가 튼지나 전지 요등나 아, 단직된다 나 까와메 되든다 송교. 그게다 체리 껑덩 껑이나. 아, 서거득 소알과가 진주바즈간 순진다. 옛나면나 대추선보다 고거스. 대추선보 요등나다. 샤와끔 접거나. 단당적메거스 군. 땅이 지금 지난도 누구 같죠? 도무진다.
1: 러서 러서 뜨지 시기긴 되는 글렌스 나니 긴긴 그 디출 마즈 자리다 땅이 야치냐 크나바 서퍼드그추 아 소칭 긴긴 연아 그 소칭 그 소쪽 남바조 아 다 소칭 그 타블면 난다 셰트베 난다 소중 셰트베 난다 소소응이 타니 긴긴 그 갑다즈가 망포리 나서 뜨지 치디 긴데 나라 출렌선들라 잡주당 특크리 대랑 손지나요 샤와 그 대상라 니토니 출렌선이 잔다 당르니 응이스 타동 그 글음데 페위 야치냐 크나바조 갑다리 논들라 향탁바니 뜨지 치시는
0: 예,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0: 예,
1: 예, 예, 예, 예,
2: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3: 예, 예, 예, 예, 예, 예, 예,
2: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3: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 投诉科技下浪。这些人格上个浪一点个，大老百姓个人格老太太不冷些个弄那个可能一般的，那个去，从老百姓为了个收入，老冷个给点钱么？跟这些端着了个东西，看注意哪里？给点个么老年客人个，大老百姓个些特，你给谈的你也是人家看那把做，搞不到这个忙不的能送特地去。 이나 다양한 뒤쪽은 그 되는 글 인천도 양 동참 단위 조간 탈린천 뒤에 솜링간 커와 다자자 히던 노르 투 다클와 식루 직접 다클와 간적 세랑등 소놈린 친이 남집자가 나바 소솜링간 건제니 당어 재미 렌츠는 아주 사용절 자히델럭

ཁྱི ཀྱི ཀྱིས ཀྱིས ཀྱིས ཀྱིས ཀྱིས ཀྱིས ཀྱིས ཀྱིས ཀྱིས

0: 야 저거 데모
1: 제로타시 데모
0: 데모 데모 야 좀 잠들고 체크지 영나리 와샤키
1: 온데엔디 제톤 투친라 저테로타시 소나나모 칠리시 머나요티 칼루 롱타 퍼샹 샤지금 타임체 능긴데 피카시 만든글럭치 스프라이엔
0: 오야 코튼치
1: ᱟᱫᱚ ᱪᱮᱢᱮ ᱫᱚᱢᱟ ᱪᱟᱡᱚᱜ ᱯᱷᱮᱱᱛᱮ ᱦᱤᱱᱠᱤᱱ ᱫᱚ ᱯᱤᱯᱟᱥᱤ ᱢᱟᱱᱫᱟᱝ ᱞᱟᱹᱠᱛᱤ ᱫᱚ ᱯᱷᱮᱨᱟᱭᱮᱱ
0: ᱟᱹᱨᱤ
1: ᱟᱫᱚ ᱥᱚᱱᱟᱢ ᱞᱟᱢᱚ ᱠᱟᱜᱫᱤᱜ ᱵᱮᱛᱟᱝ ᱢᱤ ᱯᱟᱥᱤ ᱢᱟᱱᱫᱟᱝ ᱞᱟᱹᱠᱛᱤ ᱫᱚ ᱯᱷᱮᱨᱟᱭᱮᱱ ᱟᱫᱚ ᱞᱟᱢ ᱞᱤᱱᱥᱮᱱ ᱡᱤᱢᱮ ᱱᱟᱜᱟ ᱞᱟᱢᱟ ᱯᱟᱱᱪᱚᱜ ᱜᱟᱞᱟᱡᱤ ᱠᱷᱟᱨᱣᱟ ᱠᱟᱝᱨᱚᱢᱚᱫᱤᱠ
0: ᱯᱟᱱᱪᱚᱜ ᱠᱷᱟᱨᱣᱟ ᱠᱟᱝᱱᱚᱝ ᱡᱨᱟᱡᱮ
1: ᱚᱭᱮ
0: ᱭᱟ ᱠᱟᱞᱡᱤ ᱢᱤᱞᱮ ᱥᱱᱟ ᱠᱚᱴ ᱜᱞᱟ ᱫᱤᱢᱚ Ya tukpa dimu
1: Ya dimu
0: Chu terang desana shikdali rewa shakye
1: Lintri jingmina dhabi da rinchin tsuni chusang zhoma jambu takshi ngumna wakam
0: Dhabi rinchin tsuni gyu chiang zhoma
1: Chusang zhoma
0: Chibzang zhoma
1: Ari Oya
0: Ya khab jimili sana kodgila dimu
1: Ya dimu

ཡང་ཅིག་ཁ་ཏོ་ཏ་ཟུ་དོ་ཡང་གལ་ལ་ལ་

0: 喂，这个迪莫。喂。
1: 公司吧，迪莫。
0: 啊，迪莫，迪莫。
1: 伊妈从广播都去买过来，咱可是么呢？
0: 老多就是听个伊妈从广播那些。
1: 好嘞，好嘞，好嘞，好嘞。
0: 呀，可是没得事，那搞个啦个。
1: 呀，那迪莫。
0: 呀，迪莫。
1: 呀，迪莫。
0: 레 조금 남바 때나 때는 그 레슨디는 아 단년 큰 도구니라 신큰 하신 그 뭔가 때나 딱갑 지막 레슨디는 아 레와샬레 레와 그 카강 송즈 때나 샴니 아치 때는 그 레슨디는 또 고득 시오는 그 다 저도 니르통 니르틀로 그 제튼 티친 사와라 쳇다 아다 고득이는 그 로와다스 돈북 중국스 군우 지냐무디 아치냐무거

야트고

Yar

야 뉴니비 조금 청송초 실내 문디 당행 당조기 나 총시비 가츠크 조기 등진거 글마식 당나르 알랑가 제슬라 가시오노 그 조금 청송 상마그 십대년 그 요라 아리 떠나지 나왔음 그 홍마일란디가 당아 조금 청송 소놈 초글노 그 실라 법조 초세고노 리치년 조일 조금 청송 상마그 영 년비쇼때 예고스 중화 링히송나 나초 나 총시비 가츠림승 그 조기 등진거 글마식이 조런 그 깽가 남마라 지비 실내 문데 온도기 감슴 그 조금 청송이 난자 그 랑라 과진 지비 파마 등 이르그나 럭치크나 영초과 다나가시 님학지가 법조 초세고노 실내 문데 진행 조일

야 뇽이비 조고 총총소 공닌진아 아 로브조고 소놈 초거릉노그 시라 로브조고 초세고노 니스진옛나 실런데진아 시게 실라 녜모 조고 총총총마게 영이고즈급 정이다등이 나서 지식 CPT 체나다가 로브자가 가스트가 체마 총성거 인제나 땅아월다등이 아른거 로브조 아른거 게르긴 니르친부나 초과 아리 떠나치 슈닌진아 로브조고 근히글릉노가 멍르 Chomchini chini lezgi lensi gunun dinyi na tanga na chung shipi ga cikgu chan chung niwa tipa ga shikgu nang shiga. Derang cheta gu diyo nuga na shtamra shi dunga nyan yu il. Tana na shtamra shi dunga nyan yu ga nuga chuk chung chung chung maga cikgu zgu ra chuk tipa ga shikgu shikgu lama shiga.

0: 시비 런던 가센 조 청청 시비 센텐 조 정보
1: 나도 시비 런던
2: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0: 노르가 로브시글 이뉴리 가르콩
2: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콩
0: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2: 나총 로르 단세르 비 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다 체초 나총 시비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뇽위 두고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진능 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티 참바 리비 스카르콘르 리 텅디 리비 스카르콘가나 나총시비 진행 옥투케토니 아치 상뜸 칼블리숑위 사르툴세고논다라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저조가노고 두고총총 참마기 미비질응아이 뇽니위 미비질르세고노 시스템데 체타고 리시요 ri tana chi shkab tang stamba ga go ni ta jehtun ti sin thona ni ga tena xi xim ji lon den jena changman jena nyelam sam bi chu yel

야녕니비 두고총총초 디츠거근거 텅디나총시비가슬림츠영동츠므다닌주그랜타 다나 두고총총 참마게영 디진드 나총시비가슬림츠나년거요노 영나 파마등 길긴 탐직거로람다이 디슈가 잡주자 또 능이다등이 나초 나총시비가슬림츠나 고주고노기 희샨다 망아즈 아른거 워트카 년근주고노 디한치니 길긴 남바가 초나영 더다와진 시가 멍거 데나나 콩남발아 과진 치시니 데나가수 님 찍더 가수 나총시비가 슬림 층거 걸음더니 아 같이 이런 그 다 디진더 티후라오 송노그 차아다 실레이나 초코 나르타미나 초코 파마 멍아즈 다랑랑은 소위초나 시그자 승근응나 그렇게 공금이카 디더나가치 인더다워그 카르콩즈기 어터완돌이 아다 인제나 히샤 멍아즈 고드기 끼워너 리드나 파마 등 길긴 탐지근기나 영 딥진더 나총시 비가 슬림 층 아른거 워트라 나 토마티 신 연근 주 응아 리와이 리드나 두고 총총 참마 아 공성라자 히디 럭시 텅디 솜주과 등동 짐바 포우자 짐 솜주인간 크와타디아자 히노르 조인 다스케와 시글루 제집 다스케와 응적 세랑 손으로 친 아 솜림 층 지마 그 촌이 양지 특유일 다나니 쿠크디 무시

0: 어렵죠. 저쪽 강한경원이
1: 다스다 친접사선 유리.
0: 좋탄 치스 파일만이. 그런 거 파사 파인데 저쪽 초가.
1: 아로 다급단 롱통난 롱다긍 나오지라 마송딘 주화라 차지리야.
0: 야다 치치 떠마야. 어도짜기 치 냠그 탑스티.
1: 산그는 나 닥스러 오는나 자다메누 코트그레자. 당고는 머릭데사 버그라 버그시즈고텐 사빵 빠인세라.
0: 아로초. 아랑사 샤크네 치존 덩즈그메카. 아랑일 처탕에 자니라 소나. 아랑카 소조 하라스그라. 아랑사 가운드라르크 코르기야. 아즈그니타 추시라 용는 도나라. 용시 예트그라. 디시 첨즈그라 용드케는 마르고실레. 다삼노 흥나 떠나 케와인다. 요파즈그니 치나 림부인 세느디야.
1: 아로사리 당오마 코파 메송느리야 츠세르 니기 쳔마텔리 물므기 니기 고카데당느리 쳔 메므그도나 룽우물른다 차친 통나 곰바마슬다 세느리타 다르종글 립실 차위라 쳔종 골디 거사라 쳔르지 샤사요느리 세크라 다송나 쳔드기샤시 혼부즈그라 탕톡토이시 하마즈 메크야 임고 업종우 응우르기 응암바츠코르나만다라 다탐메나랑사 하만다운더라 어랑디 헌다운데라 мерче тамлия такя
2: момар талх сусери кайхше сара тюн тэни лгше саз уц ажутиг ани жансга сонат лег
3: я чэчуга сатанда санак чигилгүндэг хи
1: юм хинаго далалившана дуқаланэрис лалившана баркуланэрис лалившана хтерку дуқаланэрис далалившана зобталанэрэ сек тайм хина капшил вяра хтунгынумни лгле на тахчи гарамека
0: я татмае чицодул адотаг чи нямга санак кечергун ханабан гухтвея
2: чи гочин машета затан санган жергунунда нескен гутхни
3: та васу шана ванрия цум тэнжил энерги дарон дишука чимки бафени хившаа фугонри цалигдан цаби гони санак чичун идэгна дазула намбан деп жер тэмнэргу
0: оле гочил гамбиша кону номар денэр Ichi ngankh vjana chenya na mari nge par ta zmo nga chang khatsar ina ta mandrim ni tondo khchira un mari ya
3: ha nore ta khchira tu nge gomez ga sha chko do gormez ga sha nir ga sera
0: ta nga chona ra gchu dewan din ne kasam chara omai ka khu sara dem ni gen izo chama dong thang gen re mo lokko sha no khai na re zagan nga u pen na re nge sha ko no ka cha chi chen da mar ji gna ra Aranga awa aki irma chodil shinu Arangsa chavizhi wunde chichin tangzir yoru
1: Yaro, chusari zha?
0: O, nga nyinga nora sira Gamba zanga inya
1: O, gamba, gamba ta lehi zi na Chu gamba zanga nora inni?
0: Ole, ole, yin yin ake
2: Chu hargin ching uwa ki
1: Lehi zi na Gamba ra nganya ta Nakhcho ka nadruk mandara Ghenjo ka ghiruk inya Kirge ngomar ga po gajong tangzin Kapshil tonagni nazin ya. Ya tangani gara matka lup chakhazin gorsunga. Tavzi na kharge tawar vdemun chambu ye na.
0: Ake, nga hargi metsunga.
1: Oh, akhariko. Tangani ya ngutkiju kawa metsunari. Aro nor, zasa songshchipka kundani thakul yukwazi chi loglogan jugji yonazgira. Lalpujar konji yonazg tonji mena yim chukna guaro.
0: O, tata chukya. Nghe khe lang tani. Arieta chichi nghe purta ngu khanyan gogo.
1: Lien zina, di tani ta chi chibshin do arta ra gadaamna ga yangmu lgin. Arjig zina xinjin chang ra, arjib zina awan gu yin go, yim minna.
0: O, teta xa chim hea, horib cito yin.
1: Parwa, jito yin. Ya da juri yip shera ju.
4: Ya da juri yip shera ju.
1: Ya da ju. Chu.
4: Chu. Chu.
5: Nuri kashi nimi ke semtim tang. Алоштын жермиче чосунчи ожайты арып буруйын жоқа дейтіки уырсуңа кыңши алуыр не бағжын адгийче меңгі мүндің бір шыр арын кімче шуқсахне нори семсі масымық жөндейче жорның шеки юңсы кәмна ки мүндіндің ойынваны адықсып жәнче хэмба кыңшеки амарша шипахтави хпантынғы саныр кілері
0: Та тав жанзг мэтгэн энгэрэла. Өчэ аник тэгэти эргэрэга зэв их затанда шэтэм гэчэргэн жгэсу уани. О, гочэ гэнба.
3: Ой.
0: Чэ тарвку сачан дэнэ санэг чэхчунг гэлгэн лэн жэнь юмэр. Чо та тавзгэн ну котэг эндэр. Чэ рэма тавзгэ тэнэ.
3: 탑지니 탑스즈가 마티니 모마 탑사손드지야 너지 잠자 담나시 앞자라 실롱산나시 그때가 공근거나시 애잔 돌근거 남시라 사시 치라 먹히는 말모 가양하고 고인가지 뒤뜨나 카오 이거 잡당나시 소마 담누가 잠자라 얼른거 그리본 조가 뜸나 적급신 조가 애자 사시 염즈거 사바지 못득 다시 고자 탑 추즈거니
0: 오래
3: 당할 기송즈기야 랑구 녀마라 라스탄게 진마리 녀기나 아가미다 스타기나 공민도가 돌치지 다리마리 치는 아소이 저야 산악 지중가 리칸 너무 어디 뜨즈가 스즈가 당리에 난도니 시라 당리에 보는 말이야 롱탕의 종가 산악 지중가 리칸다 타나 예사가 접득이 나나 당리에 덥지 말은 도이까 나 그메까지 아
0: 고치 간바
3: 오예
0: 내 당내라도
3: 아 노르 체 쳐서지야로 아 조엔치소 보바요나 하늘이자 능왕 토니안의 말과라 라난 강크리나 지니 중르그 노른 게 옛날이야 초다른 로니가 딱슴리모 다 소마디카시기 사탕 지중가 냠냠 정라요는 말 치치기 산악 지중아 지세고니 산악 지중 세고는데 젠튼 콜로시기 소에 주드머 사무스 자니에는 말 치 노르치 지기지 당리 먼저 리나 정마 안완 리메크 원조너지 타나 녀세금원 바바이 누라 사리 존을 고가지
6: 아뎅고 노래 지 엄마 허지게 뭐니 고트간비 초카 차임 샤코너 거라 카페라 하차위츠가 녀무메다 난티와 마나 심보메지는네 산악 지중글 이르칸다다 엄마 구쿠르치즈긴고 어초 사탕 사츠크 리시 겐바르케라 데트르고 마출라 도너 다 소마 샤와나 아식니 사라 나와젠스케 리지즈나 고마가이가 삼밥코너고 원래 리샤스나 샤나리자 만드브리 지니 리브다 뜨다 이네레
0: 리칸데 까크 쳔모디 쳔드니 히가 나랑게 냠뇽메 노르 히너스 따테이나라 사첸다 나랑게 파사 파이트 니랑게 하사 쳔즈운데 드게럭근 지나문득 하 리칸데 까크 쳔모디 쳔나라 니 솔타즈게난득 어려와 니그자 마르토메나라 Ngay ranga hasa mamu chenggun ramung da kshira

0: 네. 잔다 차르적도 해 키직 찌그시그라. 아로 니테는 어구 첨치가 간이지 고아라. 키 산악 지르충가 리르카드 비디오 던다 서그라. 더 업든.
1: 예르덴데 도무조레 예. 네. 첸데 세코는 조카라.
0: 노라. 초니 당나마나. 산악 지르충가 리르카드 리나 니 마즈가 포트크당나리 치 데라마히네. 다른 사람 토너서. 총일이 뭐 저통도 못 요너서. 남진 카와와더니 럼근이 녀는 말서까. 타나 자드그라 지그너리. 초론도 못 총가. 칠리카도 못 그리 어떠하로.
1: 드마. 체세마 데모시. 리카타 제농이 시가. 년카 체노라 히너. 또 이너라 어 체락 히너. 사찬다 아니가 파사 파이트. 아니가 총리 타도 의도 사통도 무지한 예던 와. 아정도 같아탕 땅땅 그치우 아야득비 남카 아제착거 강르요 다르급치티라 지비사탕도 강나오 지비사탕도 메소나 누가 처음에 치게 가서고 월업 잡질 치게 준고 하 따따용 조간득이 신당 그 잡더나다 나 세마 나스 제기야
0: 초예스 마사탕 아초노 희그 노라 니라 초셈 크레고
1: 초도운득 더 찾가지나 사찬다다 아니게 찌득가 소아로스 이런 거 파이트 우주 카회라 뜻카리 이런 돈 알아나요 셈스 나 첨년디게 공이다더나 아 잔톤드 하라스코라 아런톤 잔드카지리아 오 체제 손나마나 나 공친 땅연스기디야 까크 요찰아 니 여동도 고너리 까크 찾고 왔더나라 나 흔하지고너 아 다치 샘클 마이 나 좋은 말이 나란 조카즈그림 년 종탕가 타이여 자통데 흐셔라시기지기 흐셔참 손은 조카츠마 흐셔라응기지기 제노 코트긴
0: 초 어떻게 체니그랑이 구무츠노 히그 디나 노라 체랑아 돈드그 킬링고
1: 야 체코타
0: 체랑가랑게 시가 딱총이 고너리 리르카나 리나 시가 저너서 다른 탕라 채너리 춘 참브로 데무라 시라 유아용고 노라 니 초 어그간드 아고가
1: 야야야 고거 고거
2: 参公等

0: 노라. 너 요즘 롱탕가 산악 가득노 치 잡치니 누가 니즈그리. 치티라. 사 니그마 지라 지미 누르가. 살게라 하지미크. 아 남신 너무 좋게 요니. 잠전 덴즈게 지지나. 제주 가지는 놓고고.
1: 산디나나 늘 지게즈그라미크. 사 제게 메노 크메키야. 아이 고체 간바. 니어 산전 뇽뇽즈그 좀어자. 대라 아니게 좋다즈게 있잖아.
0: 야.
2: 알아 노래 네티나 절동날 하고 알아가 되겠다 그러면 이 원은 말해 뭐지 뭐지라 답조다 나자 지금이 마치 정말 감소는 다 지금 생각 좀 해
1: 어 좋다 마이나 김을지 놓치겠지 밤카 그렇다나 망타라 그치 남녀들 있는 땅 밤카는 자키 망신지 야 남녀 맞가 도강아 참이 잔저들 비출가 오늘 고등인 고치간 봐
0: 오이
1: 세랑 편이게 뛰라 산전도 제절에
2: 알아 노래 네 삼즈기 초 세마소 건은 만다 네 디나다 지주 가지르고 임
0: 네 사지나 제너리 제누 코트가 있나시 소어 어제 담스기 마후라 바빠에 조지마 남니 마즈가 산은데 아정도 장글고노 코트가 있나시 아 노래 나초 예치오 제누 코트가 있나고
2: 뎅가 고체 감비샤노 뎅가고 오래와 전화 랩스가라 기름을 전화 장타진들이 노래 아주 참이 그래 이거가
1: 야야야 가루 개비 상웅됐나 모놈 갈비 수과치 속나 돈득 문득 그제나가 간다라면 주고 타나다 종탕을 잘긴 거라 이 초래와 동살아 뜬 말이야

0: 龙腾的总根主管们出呢和睦多人这人情的主人嘛亲这人结婚的家族集体办也而家人把其瑞有真权也差不中等差不这把呢这些家族也大学把西路等的当真出也这就不大学把人这个责任说那么人情也
1: 가특지홍비
2: 팁슴자 노르브
1: 뜨디 나이
2: 첼란
1: 저크
2: 흐젠시기 람드흐실 삼지크 럭비 알롬저 고무동디 나이 첼란 저크 흐젠시기 스마실 토브린 저크

야제딩그 나데랑그랜슨디 디딩그 인도니 대도반반이나

0: ཁྱི Карджил Джахи Донжов Цорхун Чакарахи Цорхун Лобчин Уэлгах Сорг Лобланга Гиргин Чему Сорг Бамрам Батан Бамрам Бийн Заптун Гиргин Яйон Чонлигах Сорг Сартулын Жуама Тан Шанчин Канын Жуама Якабрам Батан Шанчин Бий Царг Шамжик Лежа Лича Ранжин Дэнчан Нинзин Тан Намил Цесан Чочи Гошчул Шамжик Со Чалх Лангонзин Тан Нямшиг Шиньон Лобсу лобчыйч лэжа мантан жайчы лобчый гошчул шамжыг су чалхан гонзан дан. Замчы ла лэжа рэнжын гарлэг дан нэнзан шамжыг дан. Уэжа гэнсэмч мантан жайчы ngошчул дурди су хуэчаб чалхан бачан дан. Рэгжун шацам ла уэжа хсорг гжун да лэжа рэнжын гарлэг дан ди чачы лахша ба су жаб чалхан бэнюн. Шамжыг хабшуг на намил цэсан рэг ба дан жайчы тэмун дэтан шамжыг ян.
1: Demo
0: girgin tenang girgin an sonjidan shawar and the tesang toning chu len sandag jan da tang lan yi ngi sa thai tong gur kelam de phem no nyang thpa ni kwatin che shin yin girgin
1: rega
0: di ta da girgin tenang gur len sin din nga gur jaw nu gala jin jina da al hob chin girgin g so ti she thab se gun ndag kha ni pa yin da ni girgin an sonjinar chu hob chin g girgin ilo mangang gur ok hob ti she tang ran dilak na nyam nyung in nan da ta she thab in nan da mang por yo g di jeng g tenang gur len sin din nga da al hob chin girgin g so ti she thab se gun ndag kha ni pa ndag gur jaw yo mo Dedanada, Cherang Tomarinjinada, Girding Lirkandani, Luch Mosin Gorsonsgatani, Girgin and Sonjinati Tartagua, Girding Lirkanda Leonatina, Girging Likandi, Tatsinda Ugandarioc, Dingitani Girding Tomar Cabdarina.
1: Oh, yeah, Dina Tomar Tangaranilla, Turinger Clean Singer, the Tauga, the Wizard Chumbala, and Dakwa Dinchish of yours.
0: Tijishig.
1: Dina. Derenga langjinda da tochin gigen ge sochu ge sete kur tamo gare tena langjin di nang ge da da tsin na chun do tsin de thoma dang ar ni ge da long u ni khern ge tochi sin u ge da nyang yong de na chu ren ge do tsu
0: in
1: ba de thumer de ni se chi de yes
0: da so
1: tena dang gun zen ba ge da zi gong ni jo wa nang jin dāng ārāng gāndi gīgāng gāli kāngi nilu chīmūdhūng gōr nū tāg ngī tēnīrī. ārāng nilā tsū nā nīhtūng sīng gālū chūng gālū chīng ulu sūr gāl hōlāng gā dāng ējil hūmā tōng tār sīmī. Dāni mātāt dā sū ār guā gā nāng tūnda jā chī nā rā tāng sā nū khū gā mātāt dā khīrān sīng jīl hūmā dōn jū gā dāndi gōh gā rā sōng nār. Dāni zōng dā gīgāng zī gūnda dā gā shā wā ngā ngā ngā dāng ējil hūmā nā rā lū chī
0: ཁང་མ་མོ་སིན་ཡོང་ལོ་དམ་དེ་ལ་སོ་དེ་ནི་དག་ཁེ་རན་སིན་ཇུ་ལོ་མ་ལོ་ངོ་སིན་གེ་རང་ཁང་ལ་དག་སོ་བར་ཀ་གི་ཉི་ཇི་གི་སོ་ཇོང་སིན་ཨོ་གི་མང་ཇི་གི་དང་ནི་དག་སོ་ཇོ་ར་མེ་ནང་གི་སེ་མེན་ཇུ་གི་ནང་གི་ངོ་ཏ་ཁ་ཨ་གོ་ནོ་མེན་ཇུ་ཏ་གི་རུ་ནི་སི་ཇི་ར་མེན་ཇི་གི་ཏལ་གི་ཏ་སིན་ཇི་སི་ཉི་ཏུང་ཏ་ཁ་ལོ་དག་ཁེ་རན་སིན
1: dar zena da pechil mulu nikha khalgun gursun
0: yadi
1: dena nungun dum munga jang gurnun di choni da zu gigen ge shawali zurg da lo sura lo chira tanri sin ji gra ne tholgalen ge shawa linu dum dre dena da jin dun dum ba shi kunu dan di gigen gunu dingi tek ge likan de ge ta ts 당하는 거 다치지 주나 다 쳤던 게 기긴 군은데 다 기긴 가지고 먹네래 당하는 게 존재나 소화할 거 기긴 난데래 다 기긴 군은 단연적인 이탄이 상으로 떠나요 게이즈 군은 다 게이리 대는 그 게이리가 리칼이누가 다 기긴 안 바이나 다 기긴지 군 그게 다 기긴 게 샤와던 리칸데이나 당하는 이가 산다는데 기위리카들이스 디나 다 시숙니 세나 제클 총숙니 세나 머 영나 친성 데라 아이 히든 게 만나던 다 다다 제케게 세고는 점멋도 소총 군 그 샤와 싱킨다 기겐리 데는 고다 기긴 게 리칸데다 친 데신이라 배는 거 리카
0: 녀디
1: 아 디엔 체크 다긴디 소아르과 그 중 속으로 회진 제르게 능니라 소알과 종주가 무이도 치더라지나 만나와니 주라 나와수 주리 나 만나와니 땅 나와시 땅노 다트게 무이 치더라지나 세랑 주리 세랑나 다 다주 치 땅 놀 땅 대화 듣고 그게 다 친을 대화 듣고나 치더라지나 아 다 라마메 비공루나 성지샤위 청메즈고노 단디 기겐가 아 리칸데 다 치더라지나 근지 공커 근지 스커 어야 따따따 제가 꿈에 나 죽고 머리 꿈에 나 죽고 제게 꿈에 나 죽고 도마 기긴 게 세완데라 테니다 아 듣더니 고노 콘탈란 조노 페지란 조노 다르기니지 나라 진진등 공패에 듣고노 다 기긴 집 같은데 이게 다 기긴 고노 내랑 아랑니 다 로총니 종제나 죽고 소친니 다 터신카의 나라로니 기경의 세원 대누가 다 경험을 할때 예인스군 당하는 게 다시 주나 된다 신다
0: 네디디 간라 과든치 오늘 기경 그 다기기는 선지나 아 기르기니 디다타가 왔을로 참모든 고니나더니 아 기르기니 룬드모 마즈 고리 다타이나 기경 글리칸디 아 랑그지 다체 간다리 요니나 기경 그 리칸데 샤와 랍친치기 이니나 다중이 타니 기경 고니 아 갑다망 보이기 요 거든 시기니 디한진이다 네 기르기는 나지도노 주 아 다섭대 총정라 드니 롭친 로만디 롭틀레 고노그지 캬퍼 체히 강즈그나요 그 삼긴 다중이 타니 기경 갑다리나
1: 어서 데나 단디 아초소수게 지른데 아 다소 총니 손정 데니 아 돈정 데니다 소친 데니다 름진 희름 땅 담버는 도만도 무게 다 소정 그 지름 된다 시인다 데나 소자 총정라 소친 소마가 소처시 반데라영 체프리오 그다 체프치요 그지나 제가 로자 종종라 로친 거 원니 다 주소할 관이 되시나 지 나초면 자
0: 어디
1: 아니 나 그쪽에 산루가 당당 짓던 거 속아 아 속 망아니 먼저 삼 망아도 내는 그다 아주 로자 종종이나 저 속을다 로친 소마리나 당 아랑친디 재성 지혜 좀 다 재성 지혜 그거도 쳐들어지나 어 달호마데 로는 동께서 존승 강자 로는 니와께서 강자 선박께서 강자 영나 기우라 영나 제우가 시작 강조고 대단하고 지혜되고 대나다 다그 도자 종종되이 나라 대단 회대진데 다 그거 절작의 능등대요 아 가람자 아 사완이 이런진 객관주노 너무 그러면 된다 아 대인송나치 그거 소치 제구리 나라 기계 남바그라 치즈 제품 제구거든요. 다 도만 듣다 그 단디 소아르과 정리 시키나 니리리 랑진만다. 랑진만다나 그런 거 다 가카 제속되면다. 이게 다 랑진 등 텀바. 영나 소치 제구나 디 소치가 뭐지? 듣다 이나마나 다 미치. 이게 다 나른 게 제난도는 친구들이지나 소자 종종라 친극 이게 남바겠다 도만 듣득거 랑진 등 니중 등이 나추 등 땡게 제불거 한거 다 그 루트가 무예다 다 같이 사동주 등이 알아 송나다 수 소자 종종라 소자 치문 이게 월게 제불 당 랑게 요메 그 제불들이 이게 다 소충 라 손정 내용 아직 끈거 추가 가수고 되지나 랑거 그니와라 아랑 똑바 니완 디스 거다 제성이고
0: 근데
1: 땅 아는 게 나라 단디 전자 배치를 나트리스 근디 인젠더 그거 다 달로이 나라 땅이 인젠자 로네 니어리 도타 치모가 도타 치모가 존재 나라 다 돈정리 도타 치모 돈정나 로른 동오라 로른 니어가 값어 전덕 이나면나 덕중라 도든
0: 녀리고
1: 덕중라 도든 마시나 치즈가 춘숑거지 지나 그쵸 돈정 그 소처시했던라 소친 그 소처시했던라 덤라
0: 아리
1: 만자나다 라라서 소중 그 무게라 가수도면 살 더 마사나다 노른 동물아 니어다 이놈이다 소중 그 세트 만주기 当初是申办计划通知的，但是中国他忙啊，这个他耽搁了一种。这个他，俺们个啦，他做人动物年的他，研究么年去做，当初中间那弄多个年啊，那俺身体做这个弄过，然后呢，工厂切出过，回家切打过，人家弄那肉龙切不白过。到了说过去，因此这些东西他，做中南部个他，可个人个个年的呢，接送来做那东西。所以当初人。그 친구 노는 선바 통도도 있다 그럼 특은 이와치에서 이땅 구가 다 건축가 당아시 롱고나라 다 음식가 롱투노 건축성부터 재성해요 되는 구다 도자 중종 그 재벌게 돈이 땅 아는 게 되나 근데 건축성부터 재성했죠 되는 그 조카 된 재성은 아니라 단도 뭔가 송지원들 군비 샤와란지 나와치에서 보노 땅 아름 소 샤와가 정말로 군수나 내는 zangwa ti shuwa kunju. Ke ti ngenbi shawad ka kunsu na, ta ngenba ka shawad li ju, te ti shuwa ta ta kunju nu tamzire. Ke ta socha chungzong ni zung, kunshi zung gu shuwa shesang si, sochung ka mui sa ju, sochung ka talim sa uin ju, ti shuwa ta chepri wa kazire.
0: Lakso lakso.
1: Nela sinda.
0: Kwaadin che gergen, koni gergen ge ju lopcha chongzhang ra lopchin loma di lopchi she gui ji chapar che hi gangin nan dingi tani gergen ge kaabdaari nar tingi chi lenzin homa rika nga yang lopchong rinba tang lomchang rinba dazu ge gergen ge lopchi ki she tup dazu ra yang gergen chari ji kaabdaari ii tamori yong nar titang na gergen ge da gong na sha kono ge ju zu da sha yi zgan sonji na arang tuk ni paan da jesang e ju ra di an chini gomshi zang a zi jesang e ju da zu go sonji na lopcha chemchang chung sum gang zgi na ra gergen sha yi titang bapa yi gong no ge sha wa zi re zi gergen ge gong na kaabdaari ki yog ཁྱི ཕྱི མམ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오야. 대나디 소체세 택거대. 다 소체세 텐데. 아, 다부터 종종. 부터 지모 금인 나라 소체세 텐데. 힘데 소리.
0: 인데가.
1: 다른 생 공만에 네 종은 머리부터 지모 그 단디 기근 지모. 면직세 제거라. 네 종이 가다 망하에 당일인 때라 차상하지 년다.
0: 너서.
1: 대나 그쪽을 소능 다워 준지나 다 소능이라고 거기니 근데 뭐가 되리 되나 되라 찬우고도 저기 그 망우도 송겨 그 되나 대랑이 이런 게 재난도는 땅에 추구 소리 소능 다워 준지나 주 수월 과게디 수월 과게 단디 기긴제나 주고 멤버제나 주고 신직 봐 너무 그 너무 수정을 주고 단도 뭐가 소능이
0: 예를
1: 예단디 소축이 세텐데 다 나 추추 강망망 강라강신데 요스지레 되나 다지 공닝이 셰바낭지 당하는 것 다스나 응근디 모두니 흐르나 도치스누 그 단양용으라 단디낭네 만당 사람 문제레 도모지 마라 자치위님 케난바다 가다비
0: 러서러서기
1: 되나 쳇땡교 호츠 군은데 도빠라 추바니가 송데 주드다 셰마교레
0: 도모가다
1: 고린징글이카데리 되나 되는 거 호츠 군은데 기근이 샤워도 주 티추리.
0: 뭐야.
1: 도마가 샤워도 주 소추리. 되나 기근가 되는 거 손튼 다 기초치라 체크하는 강 소치 시동들. 소치 시동을 했잖아. 도마가 개띠 기근가 체동네 또 마소나 소치가 샤원데 나 이거 좀 좀. 되는 거다. 소치스 군. 다 기근가 쳇발았더니 도마가 소파. 저것도 로마가 로빠긴지 능니 그 조이나 저기 지승 봤송고 다 저르고

0: 다 기간 놓지 마시고 내나 원정이고 다 되는 거 놓쳐 본 적 지나 다긴디 마세와가 손친지나 마세와가 손친지 보는데 거든 지지나 치겠송 야나 양 제빠는 치겠송 되네 본 적 지나 안디 소마란다는 치겠송 그게 회들시 내나 다 원정이고 원정 신우가 뒤 전에 능나 무신우가 착하나고 진도나 자 데리 동 때문에는나 다른 거 기계는 대주들 이제는 이따 소출에 니지래 니지께서다 개난 바가 소출되라 잡상한 니 니는에 대토와 무신우나 야르노니다 기계나 니스 조한돈주 때 니들 나띠 이니 소출 그 손을 이니 동 치비 보지나 인남나 결정이고 그게다 엄마가 종이 지승 자 기계는 그 쳐봐 뜻을 참마 송제시나 다 다소 쳐들어지나 다소 쳐고는 내가 다 전혀 차상하시리
1: 내릴
0: 내가 대랑이 해주는 소알과기 체리를 고마드이나 내가 치게 좋지고 다팅이 되니래 내가 쳤던 거 소알과도 침들어지나 중라 르글니가 송제이고노 사고르트 르글니가 좋친데 그래서 희치노 더먹을다 체치우누고다 아르헨텐데르 대존나 아치 원디 공중인든 장 추승거라 최송고 거기나 렁즈망안에 지켜라지 혼종지나 네빠즈 추수하던 말에메로 관지주의라드가 마일라 주 네빠즈 느가지아 오 추치쿠 추치에 맞디게 치멤바세 땐 용즈 단누고지니 나 치즈 통즈 내가 코스모가 마크스 그때라스과 가챤지 주다 가챤고리.
1: 맞지.
0: 그마야 레메송 사티 저치아티 드시나 내민들 주다 시가 리동와 주나 칼리카포리. 때는 보다 런즈 망아 내치켈라지 데텐다송.
1: 맞지.
0: 야 지금 호텐 지적이 능니다. 림킨라 수정인 시와요. 스탠치 마인 때문에 배영면 스킨도 모두. 디난던 치더라지나. 따따다 림부치라스과 서르젠고 에젠고 세르젠고 담벤디아 정군 뭐가 런칭거를 망건데 그 정년도 쉬고나 다수가 단지라 땡고가 리터라 단지 쉬고한테나 쉬거든요 뭐 쉬고 그래서 다음 런부치 이렇게 드마망가 다수 쉬고가지나 통화지 비실린 다나 런부치 흡수가 뜨고나 쓰다 치겠다고 지금 인증 그 다 탈음도 다른 거 기긴라스 거 때니 다 되게 능행게 요한테 챙기고 예수글그는데다 인치며 고베스
1: 네디
0: 되게다 공거 측된 이게 치르히트거지나 소알과 소중주시거나 주 통화지 비식는데 배치한 보리 정당 다 땡기라 소한테다 이어도 소중 예고 되게 좀 배치한 보다 그러지나 통화지 비식는 나 통화지 비식는데 끊니 용고거지나 통화지 비식는데 다 주거 기계 나댕고
1: 예디
0: 뭐야 되니 다 주가 맨체다 세테그나니 혼족진나 다 종이 진단다 니 종이 진단다 뭐야 되니 네트고 니스그 르랭가 토치 진단다 양나 맹고 인진 진단다 다도 뭐게 세테 망가 등이 나름 바짐 맨체니 세주이 데이터나 쳇던 거 다다 죽은 세군을 소친 로마가 로츠게 세텐데라 당원 그 소진 거 리터나 다 친구 양락 응아기 채태 다트 체적의 채태 다도 뭐 소진 거 채태 망하요 그 당 엄마 세진한도 뭐 소진 거 근데 영 같이 끊라 끊친 거 다 도처적이 나 죽고 단지도 못 죽을 거리나 됐다 그 채태 군아임 죽고
1: 어디
0: 나 다불 나름 죽고 다 소짜가 소처게 채태인데 당 죽고 로롱이나 죽고 나름 거 소처게 채태인데 배친도 뭐 찾기는 한다 데나 소어과가 루츠게 세텐데 동무 쳐들어도 지나 알론든 준들
1: 어디
0: 다나 미추 로런거라 알론든 준데라 다 거든 지지 차트나 로종동나 그거 가트 그거 쳤음
1: 뭐야
0: 데니 혼족지나 제충슨 로종동나 고모똥트 데니 사지 당세지 로종동나 골무통이 되게나 그가 론증 근데라 샤가 그런 바대운 실간게 샤가 들고는나 수 수어과 진진바비나 그가 다 소등처 속을 더 소중게 탈림다 주고는 알론증이
1: 어디
0: 다 제제가 사스킨 데로 마존나 다초 맨치네 림바진 중국 중국 중나 아마 마시나 심마시 삼주 다 제제군 제군은 놈든다 진거 놈들 추거 제진데 나마라테니 자질라테니 세제세질라테니 맹거제 맹거제라테니 심마제 제제우다 아나마나 청하게 정특은 안 봐진 제니다 세는 그다 어 나마 소중을 그리나 그래서 고카가가 저자라치 그때 알로 정도나 어린진 소중시 있으나다 농던데 지키 근조되다 그쪽 시주 되는 거다 안디 소중 그 탈림 동무데 다 론전되잖니
1: 나리
0: 진나 진데 다 론전의 수가 손생거 론전 다 송리거 론전 되게 오늘 손생거 론전이나 니추가 디 징근디 징근디가 자차가 숨치승 가마 숨치다잖니 이게다 다다 니출로는 타우즈는 로마나 발론진 준데 권수글로도 로타 코이크노니 소친근 고치나 바그라 다 정도 있고노니들
1: 당히
0: 출로 소중거 카게데 그게 야본도스 치그에라데나 소통 남바 나가롱 데니 공모이나 공치니 다 진트 알론진 군 거 코리데 온 그거 정말로요 리세니가요 그게 비통 어 로마스라 알론진 동신이 생긴 집부인노
1: 너무가
0: 넘치는데 다 담보래
1: 너디
0: 내내 니빠다 배치를 다큰 소다 치모하기나 정말 그쪽에 군다 예몽즈 그 소축이 있을 텐데.
1: 어디?
0: 다 예몽즈에 나다 당선 그 뒤인데 저치기 뒤에 에아기 뒤에 놓고 그 단도 모르 소알 관은 거 꼴자 아치 옛나면 예몽즈 그 놈이 구등나 로마나 바게다 죽는 고치도 자다 문질 그 당당 거 시카이노 데그 남몽인들이나 멘트가 파리 다나 니엉이 그거 거기 치겠지도 그거 밑동 뒤에 치겠다 싸워 치고 그 뜨무가 냐망스경 이태니 소출시도나 다시 이거 수군들 다 대지디 오만 안 박으라 제라용 줄카싸노
1: 네디
0: 뜨무이 제치르 난지 이거 내가 이태니 다롱 지동지 같은 거는 안 받더래 다니다 선바무 당의 주 소진거 소출의 탤런데라 동전등 디인젠 뜨무가 탤런
1: 네리
0: 다 동전등 인전스 그는데 인주 끝나요너라지나 더블다 동전거 관데 맨통 자즈베 다 디선 부치가 니케테 장누가다 소아르과 거든 저저가 남통데 참마다 성각을 하니 정수 그냥 맨통 맨통 그는 거 안디 아니와 선바 저와도 그러지나 다 동전지 다 동전 그는 저러지나 다당 아름수가 단디 소아르과가 남통데 다 자와 등 동우 등 예가 등 로마 등 미토 등 개혁의 세트 땅 거 출시죠. 그냥은 동전 다 등성거 이니 종로 거 과거가 삼지게 린전이 됐던 거죠. 삼지게 린전이가 지금 작아. 다 주거 제주가 혼종이나 세제 다워도 그냥 세제가 남동 그 사제도 정말다 동우라 자와라 예가 그 로마 미토 거 세트다. 된종.
1: 예다도
0: 또 남바가 동전 등 즉시 송나 그것도 사제가 남동이나 제가 소화하는지. 제즈군은 내리 내지만 이종 뜨거리. 제즈군은 내일 넘버 마치와 리스 넘버 넷. 다 동원이요. 뜨거지군은 이종 뜨거리. 이종 뜨거라 다들 좋아하는 거 동생. 소즈군은 소시에테트 소시에텔라 세슈 멘시 즈우가 동원. 이게 다 동우가 넘버겠다 소종시도나 도토 넘버겠다 지라 결카타는 동들. 전에 딘딘즈군으로 다 디에지게 대당에 단진 지면 편성전고 Tani tima anji da jingu, ti suma diya rigi de tani zirtu suwa san da chikunu chikunu, di yang lu zhong yi chugu talin, tani jiglan chugu kabra, yang dong zhen ra dindin ga guni jiglan gu. Akul ta da chuga larum cha khi chi tao zhuna manba cha tsung ka. Manba cha tsung ka nang ni jingu ni jizhugunu di na, da dong zhen shi.
1: Adi.
0: Di ta damu gu se ten da gui, ta nga ranga ra tamari ka da chan riga zina chikunu, di ga lak se la ten de gani, 동동전다 리규 로마주 다 좋아지 주데 리게 대당에 그지 다 로마라든 미토라든 티토 이기라든 이 정도 문 잔데다 대뇽아
1: 너리
0: 대나 소중 것이테 당 같이 그 당하는 게 같이 그 로요 당은 주 소동 거다 단데 수고
1: 근데다
0: 맨통리 다 맨통 그 동전 그 한체니 다 접발이 그 농도 저라 맹가 농도 티엔지 그 사츠 티엔지 그 다 맹가 지그 농도 뭐 정말 다 쳐들어지나 등가가 니죠.
1: 다른
0: 등간데 이나 가는 거 터치들이요. 터치도 이나 다가 멘트가 자식은 오늘 회의 총총도 뭐 똥지 가고
1: 똥지
0: 때리고 때 터치일라니 다 조심하러 들이던 지나 난다나 그 돈이 오직 자유 인기 선부

0: 보다 그 못투 나무 처리 돈. 그래나 다 제정은 안 돈데 영. 아 그게 그 돈을 아 원세즈나 조금 양나 아 차성 십바군이 소정이 돈. 근데 뭐 당연히 그게.
1: 어디?
0: 얘 저기 땅 추가 소랑 다우 중이나 체리 밑에 있으시나 멤버가 체리라 맨주기 체리 뉴욕. 저걸 때 맨주기 체리 중이나 맹우 민진데 같이 뭐.
1: 네리.
0: 나 맹우 민진데 원칙 디스는 부치가 간이 쯧부르글 있다나. 달 하사가 독디롱이나 주고 자말라이나 주고 뜨기로이나 주고 아니 공부 많은 정고 아니 니라 아메리 요소니 아소니 영인이 망고 민제 있군. 나 무초 로롱 다오 진이나 중자고 고스티 아니 다월근디 호토가 사자 너무 아니 아소니 그가 맨 지사기 영인이 로마 정이 있은 그게 맨디냐체 맨더가 통치 처무들 맨더가 르니시지 처무들 조라케스 까던 거고 대중치에 그때 참아 개난 방 못해 있군. 그때 아웃 중이나요? 아 멤버 저번에 멘주비 체리나 단지 소출의 단음형 개천 부시래. 그네다 덤바모이나 다 다중량 이중래 다 다중량 이중다 당시우가 멤버가 체리 정구이나 메트머롱아죠. 저번에 네파가 송 스타다죠. 스타다죠. 어예. 다 소타 강중이 실컷 나온다. 뛰는 소쪽 끝에 채대전 소쪽 반선 스타티. 지하티. 그게나 그 다음에 내면 내면 누구 저치 친구들. 그때 내 정도나 저치 카톨란 여러치 정도. 저치가 능가 지든 여러치 정도. 그 상황이 좋다 치고 저치라 오늘은 소진 그 뜻에다 뒤선 뜻에 대해 저치 다우든지나 너무 그런 것 조시 대상에 달로 돈 안 받아 니세 다 내트고 니와테이나 재성이 그런. 아 대치. 근데 단지 니중을 땅 니중을 주 멤버가 체리스가 준지나 멍치시즈 로즈야 정도기 정도 로즈가 다 맹큼한 송이 로 로즈가는 강 탱크만이다 멤버 주자데이다 도중을 끊어 대다오 준지나요 다 메타모로 와 땅 아는 게 이게 너무 니흐나 도중시 소나 아는 게 땅 니중은 니트네 삼스요노 제대로 다브리나 너무 이제 도중 예땅이다 너무 지가 니중이고 나른 것에나 롱우 쓴나 정기 장당에 뜨니 로즈가 손 이중 씨 뜨니 싫어요 이거 정기도 정주 그때 뜨무가 혼종이나 지제도 예투지나 다월가 로마 주고 따츠네 정당 라인이가 됐지고 디숑니다 시가 판토지를 상가 그러니까 데이터 지제도 다 마음과 지제 좀 더 따다이나 그건 이제 재성 지제는 어느 단계에 동는 거고 다 지제 체크하고 나른 씨 그것도 지제 주고 쳤다 소스타콘 마지 니실콘 마지 다사체 특사 다나 타카 미자 틀름 시과 뜻 흥마가 르네 예상이 주 소는 거다 니실콘 다 직선 가르지 지원 데나 로그남 바 단단히니 탈름 거와무 다수운디 네트코 니세 예상했다 데니 네트코 니세 특사 다주이나 주고 네파 다주이나 주고 네파 지금 멤버치 지금 네파치 이게 컨센 정적대 이게 나 네트코 니센데 왕치 로츠크나니 단디 아치가 그촌디 다우치크랑가 디 섭종이군들 다죠 스팀에 지기트라 다카군 렌더백이군들 데나타 다루이나 페체팅 안가와 데는 그거 조금 안 받게 단디 네트코 니스게 소니요 원당 데르나 그게 지상주는 네 뜻음들
1: 나서서
0: 근데 단디 제출을랑자 제출샤싱이 되대 다루리 다 니즐 호마이나 죽고 신지 호마이나 죽고 인튜머니아 처리고지나 제축을하는 거. 내년부터 채무하고 준지나라 그거 재성근능이 다근디 제축샷신데 그거 다음부터 채무하고 다 인간이. 대당 이치 로중가 하는 것 개서 니즐 호마고 칠리다 지르나송. 내년 지르니 네파타주 내니크주 맨진통주 다나 대통도 수가 차득이 주디 손이 잡아 망하던데 내는 세가 단디 롱오 제카가랑 건데나 제카는 봐 송친은 봐 같은 세텔라다 온통 통감은 남들 됐다고 전진하여 돈안 봐요 그래서 판토코노 달로 좀 세테드나 죽고 소축이 세테드면들
1: 네디
0: 게 안치겠다 소축이 세테니 조금 군이잖아 롱오 소축이 안치니 조롱라 담세이죠 다 소축 지지근하니 다 만타영 토마 아니니 선아 소츠근은 거 간에 그거 전에 그거다 산충을 그랬더니 다 그치 뒤수가 안에 나 제들시 롤롱지 다니다 부처님이다 탄성 조롱지 뭐야 그럼 그쪽 시켜서 대신에 저쪽 남바게다 세주근이 와 있나 죽고 삼지근이 와 수건 등 거 다 까내도 영 대파주 투노 그게 다 조롱다 담시근도 뭐가 근데 라라즈 부처께서 라라즈 공 공초라 영나 소승 것 같아서 대목을 상급해리 아 조치를 다시 했다 조심 봐도 뭐
1: 나리리
0: 난 지금 다 그 다 놓쳐지나 죽고 근데 세트 수다 그러잖아 영이 똑세
1: 달
0: 고르다 소화할 거 그 정도는 니 만나 특진 되니 키바 특진 때 뭐 나 키바 특진 때 그 중이 강리 되니 그건 대파 종사 강리 너무 그 영이 더 아주 영에서 송인 야이 뜻이나다 다주세나 철지오 나 응원 그 매우 담반한 거 콩 남바가 처음 어떻게 통하고
1: 그
0: 정말 시드가 훈종지나 다루 미 신지로마 첼림 바람바드 치니나 기겐 거즈가 당가리 사체라 영이 독쇼송들 당가리 사체나 치 사투리 아니나 다 코리나 죽고 쇼컨트니다 드무게다 훈종지나 대디부 말인 대디나 드무게디부 말 제자라 영이 대송나다 훈종나 다가 정도 담아 있는 공부 정거 중이 뜻사에 손나다 공정 근 재파 전이 정수원이 뜻다 근거 가리 치사 되니 다음 주 롱크 손나시 가고 니께 때 있나 롱크르기 난다메 아르라 아르지 따뜻 뭐가 사카랑 주 때는 그때 뭐가 가리 냥노 때 인게 손나다 지구 때한테 그러나 오단 아름 수가 오크 수할 거 같이 담반데 진진에 잡혔다 인치미야 이거스 마치는 아름 수 당간 그자오 그라 디스코다 담마와가 디스코 페이지 통료예요. 같이 상도 통고스 그노. 더모게 다 산트가 뭐가 정도 도모들이.
1: 나서. 나서.
0: 다 페이지 나른 거 도축이 세트 된다 하신다.
1: 나서.
0: 다지만에 다츠 돈데마가 저하는 나 팬디 치 정도 강을 된 적이 오라. 이 인터넷이나 다 수원지 멘트라 동진 그 세트인데 단디 소리 호출 긴데니 다버 제렌가 추근디 제중고 소차원을 그치랑 이 동쟁들아 만드는데 그치우군들 이 손에 로마주드게서 니와 통교육 대한지 그다 니 소차 제모와드게 제노다 정리 밑에네 사기 네트 니스게 손이 드게 생거 그다 미치 백군은 네트 니스게 젠데 자 조롱 단디 대통 로수가 담세라 속과 대니 따지고는 시고는 영이 똑세라 속한데 장군들 다 마음와중치 못했다 다 배치나 소통남바가 소중구시고다 팬디드게서 치정눈 대충인 가들이
1: 러서 러서 같은 책읽은 거니 읽은 그주 다 즐거 다와르트 읽는 손진아리 형 읽은 글 읽건드니 샤와 멍우 루 멍우 그르 샤와 멍알리 대내용지대다나 로직감디 탑름즈가 간뜩즈고니나 쳇글라키 탑름 간뜩즈고난 드그니나 라포데 기르기는 소진에 그 소아르관데 로틀레노 기르긴즈긴 우첸그 니나니 영 조인지나 소아르과 그 로치 셰텝 안다조인지나 영 냠뇽 망아기 타니 갑다이 고크과린 지기 디안치니다 저그 주 로뚝난 바존 소진나 실그 로친그 로뚝난 바존 로친디 소진나 저게 지 로틱 디춘데 저게 가랑니 따라 디줄 아니나다 뭐요 그 디겐가 로틱 디춘데 저 가랑지나다 뭐이나 영 로뚝난 바조 지 냠주고 좋으면은 잔자 너머로 쇼지오 그 디겐가 디캅 토데 다치랑 소진나 탑강 뜨득 잘다더니 주 로틱 남반디 이렇게 송라야나 로마가 좋으면은 진디 약클리니 너중이 타니 그긴가 갑다즈가 통통리나
0: 오야 데나 쿠투다 돈데마게 저완지노니 소츠 냥구르나 도마 라라 조세메노 데라 예케 주가 탈름데레
1: 여디
0: 벤소나 단데 로타 총정 그 도마 총만디 내 돈데 요치르
1: 여디
0: 로타 치모하게 노니 단데 정군데 지게서 망가
1: 여디
0: 데나 나응게 다 수강당 제니지 지나 소쪽대 아 다크 조선 메뉴가 제대로 치즈가 조선 메송
1: 어디
0: 데나 제타 주데 같이 뭐
1: 딩가
0: 제타 땅는 지니 다크 조선 치게 제근 좀 주고 다름리 데노 고가 안딩이 테니나 아 수이나 다소만 안 바가 롱우 땅 튼주 그 추가 다 아주 있는 능하고 능통 요바진데 로마 넘버가 최최되나

0: 텔라 반토 친구든 정도나 디소니 그죠 사참이 그 때문에 나른 거 최고가 다른 군이지나 긍라 긍생 로컬 케스 조이는 조가 가군 리나 리크 칸가군 아 때문에 그좀 조가 가서 리가 가든나 젠주 리크 카트선 조가 가나 양주 해당의 추가 소시에 타비스군 후든 제지가 갑서 네파텔라 네수치 코리나 소츠 그우누는가 그와무트다 컨르난 조클리케트
1: 네디
0: 왜다 그라근친 조클리케게 타는 구준다 가챔보리 소토가 나츠나 나츠우쇼 토마타의 동지나트 시그칼리카보
1: 뎅가
0: 나 치치베구나 소토 라라 손조지나 소아르과기 첼린 단당들아 띠나니 영 싱크라가누 영나 레무아가누 영나 레앙아가누 나 그쪽에 가시부터 있나면 재미.
1: 근데
0: 제가 같은 이다 소할 거가 희생의 정당나 망와 타치도 치수리 정당나 어 소매 제스글란 리미니노 들란 말이.
1: 네디.
0: 영나 혼주나 진쿨글리카 리미니노 들란 말이. 바꿔도 다월게 진대이나 진쿨라 소할 거니가 키누근 덤목은 점이나 시고 건가. 내가 지 회된 지지가 자와라 정리 되게 희송이. 이 망제 통해 진쿨식 희송나 아주가 소할 거가 희샤 멍아게 당선가 다 리니즈군 에아게 타는 게 구이되다니 제케세낭 되나 죽고 그러나 다른 거 뭘가 잡지기구나 시게 되는 것도 뭐 되는 거다 소마가 롱우 등 튼주 그거 조사면 누가 지치들 뜻자이 되더니 당이 타는 지구군이 되지나 오크 소할 거한다 다 제게 논이라 지치 치와치치 아지치 체치 제든다도 뭐 망아송은 디엔치가 당선게 제초왕에 아지레 대단 소알 근데 잠바는 게 돈이 내외치무들 제치게 돈이 내외치무들 속걸때 아주 그 거든 지즈 그 소알과 담진 그 중 담진지 아마다우 어 중 담진 그 싸와다우 제우다우 난 더에 난 잠바는 게 키랑이 대단이 치즈글로도 그지나 잠은 그 희적이니 나한테도
1: 여디
0: 디엔치가 아주 그 다버 만년도 그 시기는 그 잠시 근데 어쨌든 나름대 있나 영 잠들은 그 희적이니는 어쨌든 나 시기가 어떤 지지라 만년 잠은 그 희적이니는 어쨌든 그러는데 나 오그 수와 알관 더가 다 그게 쓰고는래 제치 그가 전통 그가 아름통 됐다치니노 잠들은 그라 기동도 너무 그 내리시나다 보통 라라즈 yāng chūsīn jī tā suwār guā tā yāng sī gā jāng chūgīn tā mbā sī tūnū. Tā tā mū dā yīn tā yā.
1: Nā rī, lā sō lā sō. Guā tā nchā gā gīn, gō nī gā gīn gā shū yāng lō chūg nā mbā zō lō pchā lā nyāng gō rī tsā tsō tsā gā sā ngā gō nō shū tū ā mē gō nō dī kāp nī gā gīn gā tā bā rā ngā tā gā gā gā gā gā gā gā gā gā gā gā
0: Tanda tak tachi kuni shenu tiniga javi chara yoke. Ta suu ngaranga sotung namba sotu si tasunu zini sota chemo lala ge lisha njijiyo namara lisha manjizu no tamu ge namsi yoke.
1: Rishara
0: ngaranga zankur chiga lisha chiri inchi mnya kudu zi.
1: Nari.
0: Chiga zina nchi sotu si tasunu zini samzi ke trawa zi. Samzi ke trawa zi ta sotung namba ge geti lisha chiri ite samzi nangdang na 다뜨가 본신뜨가 농던든 약군주
1: 그다
0: 리시안지 준데 다 그거 아 고득지기
1: 네리
0: 디아지도 다른 체조는 전통지주 다 노는 동원이와 있나 세손지지는 어떻게 감으시다 더니 전통 혼주나 만나고 뭐 준단다 양나 만나뜨긴 제지가 단지 강사님 단지띠 뭐 준단다 너무 그 전통지주 대이나 아 다녀와라 디아지가 선바다 회로래 다 회룩거 니테니 다 노른 동원이와데 다 소리 체리기 속도 회룩 체포이 계속님 지가 하는 게 긍아가나 지속이자티
1: 네리
0: 되는 뭐 제가 당하는 게 전덕이는 그거 자지가 어건스콘 건축 통이다 로또 제닝하고다 회룩티 냠서다 마라 아 어떻게 작게 가는 거 말은 어쩌지 내 로또 잠바게 때라 저와튼 내 돌롱지 이게 신나다 그것도 정말다 회룩티 있는 거다 nyong suri ina chukwa, di nanga, minna di ngoshtu ina chukwa, kagin zaji ina chukwa, di shukwa ta,
1: niyang,

0: 거추는 또 뭐지?
1: 우리
0: 전에다 수 상가 남바나 소배죠.
1: 응응.
0: 당원체 돈전바를 힘으로 당하는 건데 들이 쪽대고노.
1: 응응.
0: 더정이다 니똥 니일 그 정도로 다버리나 동은이 그 자진 걸기고.
1: 우리
0: 이런 거마다 초딩들의 샤수 다 상가 남바나 소리. 상가 능이 다 이렇게 좀 그 체체나 죽고. 대한체 그 네 대통수위나 죽고 자득했죠. 대한체 그 다 훈족이나 다치고는 식구나 많다는 자치가 못주고 땀시에 작게게 세나주고 인크게 세나주고 얼게게 세나주고 뭐야 됐다고 너무가 상가 남바 남수고 빼나다 도통 마악이다 상가 남식이나다 기능이다 그쵸 도자지게다 먹는다 뭐
1: 된다
0: 되나 지 된지가 다치 초록란지 다치 초록란지 다루스기능이 애중가 캐스리 다루통 망한 조문드게 다 당시 진용나 로또 조지 정아도 영야 처리 송에 되니 다치고는 셰고노 라라 그주 송에 다 정통고 내리기 때 멋조시 되게 세추가 방문시 되니 내지가 원고고 탈음시 되니 만진 땅 베시나 형 그주 제초니가 된지 주다 주군으로 영이 만잖아 되게 내리 문제 다 내리 긍정고 사체 긍아 내리 긍먼 거 시라요나 다 영후자 통티 내리터가 제치들의 현치들의 대라 이와 침주가 되니 몽고치고 소치치고 티슈관 영치오 칸톤도 도모들이 그게 당에 도출 지기니 다 고등나무 배체터 주 자스케나 안 되게
1: 럭서서 거린 책이긴 권이 긴 그 주 롭측 다 지그 단디 르글렌 존드레 난자 너무 망아지 지기 고브긴 난자 그게 긴 타고나 샤고나 테진데 다스가 버터 그긴 제육 샹긴 나츠 베주 달로브다 쇼랑은 난자 그긴 나르 그게 제육 샹긴 나츠 베주 살 버터 이긴 타고나 송고나 테진데 그슈 체랑 그티 다타고 버터 챵 오노 체르 츠디 타와 니난 데식 타노 고 소마르가 그 지니 너저르 뜨기 갑다 인용아 이긴 그 체르 츠디 니나 시기 다 그 판 판바즈가 모리 토타지 너무 셴이 여기 된 거 단더다오 그 지금 답름 영나 그 롭치 그 지그영 로마 초그 샹글린난자 네 롭중에 주는 딩이 탈라지게 지 영 답름즈가 망아리 구준다 하정 그가 챔버즈 그긴 거나 샤고 대비는 디안진이 더 그긴 난디 지는 그 아다 롭친 로만디 존지나 그 주롭다 총정 등 만자와 그런 그 지금 당적 희니 그런 그 영 지금 그런 그 또는 딩이 탈라 샬람 바바이 탐니 너무 그 나츠리 디엔 그 롭친 호만다가 게르긴가 소프친데 죽은다가 치기 나다 라니가 소프중가 점진데 잼 토흐땅 탑근 너중이 되는 게르긴가 갑다즈가 통통리나
0: 야로 소테나 로첸 로마가 게르긴가 소틀라다 죽은다가 치기시나 아런 게 다 된지라 대친도 동주 띵이 되는 아런 게 너무 차트가 상부동요 치기나 아 다 로마텔라 셰춘드긴 죽죠
1: 여리
0: 다 다브리나 이제 로마가 셰촌 퍼꾸노도 무시가 뇽가 당하는가 소 이제가 로마에 나죽고 신지가 로마에 나죽고 당하는 게 리즈온 리즈텔라 소술 호초게 리즈온 테니 테르기 신지게 리즈온 리즈는 아시케즈 언죽지나 소술 호초게 리즈나 아시게 돼 땅에 단지 대체적수 이선 덕적가 다 로마 남바게 뜻했다 중에 뜻했다 가톡 문자게 뜻했다가 능가 개야라 되니 지마라 그거 시중라 소화 했던 문자 그때 정말 빠르지
1: 네리
0: 빠르지는 때이나 달럭때나나지 때이나 뭐 주시 되니 다 그거 남바게 현지 때이나 시순지 나 동고 지수리 디테 다운도 뭐 디테 도와서도나 당 이제 로마 그 시순 소통도 비 그 니테니 다 그동 친구들
1: 네리
0: 아 다크 텐디요 아 마음과 군중지나 신지 로마 지랑고가 옛날 제크랑바 가스트랑고가 디나야 까만은 놈도
1: 뎅
0: 그다 그게 텐디인데 세촌지 주부지 수가 되게서 희제니
1: 네리
0: 내내다 다치 공시했고 노달 호수 호측이 되게 있는 것이 그저리 당이 죽은 내 돈이 있으길래 나선 그이 트대 다 줄린데 트제에 대통에 이거 능가 돈을 가지고 또 그는 그 특이 돈을 신을. 너무 그때 지대던 그저 특이 그. 돈이 된 된답배. 되게 신나요 그저가 단디 소중 같은 게 되면 돈은 덕트는 너무 돼.
1: 네리.
0: 돈에 선바고 다리 신지 글리즈가 나와서 주더래. 다 다리 신지 글리즈는 다른 게 이제 큰 바가 단디 랑숑 그 탑자 너무 나야 시기 오늘. 디엔지가랑가랑간지 대신에
1: 세군의 Lopchin lomag, gergin ka lopchin de zhugandag chigi goon nan dingi tandani gergin ka kaabdaad gamang puri yin. Diyan chini ka choo nyam maaz ka gerg daan lopchin ka lomag din so yina gergin lopchaa shiongchang tang manjaa waga gerg yang chigi khibshaa lopchung yi choo daa ka le chigi le chiri. Da diyan chini yang chigi samluk soos chung yi choo da dehti nara ka cheni tamori da sargu. Diyan ka cheran gaan so yina ka chan dee daa chigi kandari yog. Da zungi tani kaabdaad yina.
0: Ya. Yina... Daniele ge ni sinche samba sinche de gunu da tenjong men ja ge. Re ta ra yang la la gen ge teng la ken de khu ge te yang rang rang la yang jin sing ge ge che.
1: Ri.
0: De na nga rang ge ta su jo na de su chen ho ma ge su na xi xia su jung xie pa ni da sang lu su chung de ga chi de gunu de. In ju ma chen na ta ti na sang lu su chung le.
1: Ri.
0: Ni ge su ni na rang ge ta su de la rang ge se gun de. Там газы гуга, парнцы гуга. Речара, дыга санду сушчун ебуна дыга мангзе кэнрэзы джина, хиша намба нанцу сушчун.
1: Дэнга.
0: Хиша намба нанцу сушчун маши, дагэн дэва санду сушчун дэ тум дыга.
1: Нэри.
0: Дагэн дэм, дэ нигац гунра, чиг джера, чиг дэва, нигац гэ зэхсу чигу па, дэнэзэн дука.
1: Нэри, ри, ри. Riri gergin kwaran chi. Yandan jigda chu daga goni gergin gaga chu lopchik nyamnyong, lopchik fshetab, lopchil fshetang da las kwa ngay tani gergin kaabdaazga mangpuri nang ta dihan chini jigda gergin an rajizgano chu da dawar gaga lopchin loma ga chamdag mang khizgan sonji na da shayin da lopchin na songnu jigni da gergi shayin da gajig lopchin da tsua ga mangil ga han chindani da chamdag angan karchang mepa hatawa. Di hanchini gishu chamdagra gergin gwaar gin rendin dira lopchina sung hanchini da da lopchin ga gergin dugu sayin na zang rendiyara mayini andamu gu jik nangtsin raru yogu dina kerangan sonji nan deta tsi chazgi yogu dani chamdagna amba jigda kerang gajig shendo pi kacha gandari yogu nda zungi tani kabdazga tong tong rina gana
0: ya tanda seri suna mangita ngarangin dordiyiz siye, da chigi chazarazi jina, chertanga lusu zgununda jachin buri, dila chintanga lusu, luchaga lusu, da gandiga lusu, chitsuku lusu, dhiga maa maa dhiyo ka. Shichara lusu nda tsangma panchin chazarana, dhiva chimbu yo ka.
1: Dhinga.
0: Sokor dhinda lucha chimbu yo ka arsa, chintag lalaga da luma, da luchina chatang, da kaya minu,
1: nangtsi
0: Chintagnda namba gara chidhi gozi jina Dawa chika nangni mantayang zindagdan retkisi O ngi wathka wamundaga nitsi chumudari
1: Nari
0: Lhumaga nitsi chumudari, lhujunga nitsi chumudari Jilu inchu dada khinda kachiga
1: Omar
0: Dei na zindag lala ga dandi chintag dhamu chukwara tsugi woka Ngarangara ta ngunchi tsugi nyunga Ritara yang dawar Chintag mungazgan rektigrata makhinata zhigyura kamura.
1: Ari.
0: Tainu kuga chintag nambaga rangaga guni ta zindagay na chuku luchataga gigin kongrongzga chu luhura di wachika nitsitata yinamna jilungu. Ta makhinata ngay luchag nambara jindataga shini. Chichu tsangma ta khunjana zindagay na luchag ngatsi uchina chintag ngatsi gata mkhti. Chenamba ta yugun cha tang jin chi chu ni chi ta xiu ni ma nya de tang xiu ni ma ra se yu su ma xiu ni ma
1: ding ga
0: yin chi ma ni ha ma ta chu su ma ta ta nyong ma ji mon jo jin na chi chu gol mo yin na chu ngi chen ge tu de ta ni ta su cha cha un de ta ta chi yin nam na se na chen gu de lo ma chu de ge lu su tang ni re ta ra yong chen da nam ba ge a yong jin de rang ge chi de la a de chi chu de yong ga ni de na a xin de ga chi
1: na ri 로소로소 과진 시기긴이나 이런 그 렌선낭이 기긴 갑다가 망보리 타다니가 뒤쪽치 받치는 거 타디는 지그도 니 저하그는 마튼이 기긴 그 지그 되는 그 렌선 지나가 지 가스브리 거네요 아 제랑 그 나타니 지 준도 파셴도 파가 갑다가 가르마즈가 간도리 메라
0: 야야야 드니단 인터 제랑 건 좀 봐가 난도 뭐 고스케즈시니 땅이 모르니 흐거랑 큰가 무슨 로치가 샤와제는 거다 삼세전들이 니는 문당사 너드는사 또 뭐라 요새지 대나 토로셔스는 데리
1: 나서
0: 데니타 젠트리나 당이 다른 걸 이젠데 주 로타 쳔모와라 카스도는 그거 로타 쳔모와나라 나른 게 세난도 녹가챈도 무슨 그 로타 쳔모와가 존나 아 예치문이 아랑이가 알기니 데라치도고 나 예치고 다 다브라라 제크그라 예친도 주시고나 응가르니 데라 예치고아 나 예치 요나 다주 치료 거지나 다 치지고 누가 대파대요
1: 딩카야
0: 이게 다 대파데라 예치지 대파 문도지 대파 통이 대파 제 크네오 그 기능 그 다 조건을지나 예치지 대파 이게 다 대파 요나 치료 거지나 덤바요 다 치다우시고는 주로 정근 덤바요 거지고는다 아 대파 그 라테니다 덤바송는 그다 덤바 요나 다조 치료 그나 전지요 그다 예 도타 쳔모와나 마세난도 노타 쳔더르 지나 아 단단하시고 누가 예치고노 대파고노 덤바고노 전지고노 학고르다 전지고노 근데 조금 보다 판스 찍라 찍던 것도 요노 학고르다 전지고노 대치모더르나 사차벤체 다던 그라소노 기아라 좋아 어예 니즈가든지나 전지 요등나 아 단직된 데나 까와메 제대로 송교고 그게다 체리 끈덩 끈이나 아 학고르다 소알과가 진주바스간 순진다 옛나면나 대추선보다 고거스 대추선보 요등나다 샤와끈 접고나 단당적메스 군 땅이 지금 세난도 누구 같자 도무진다
1: 러소릭스 러소 트지 체게긴 데랑글렌스나니 그긴그 디출 마즈 자리다 땅이 야치냐 크나바 서퍼드그추 아 소칭그 게긴 연아 그그 소칭그 소쪽남바조 아 다소칙그 타블메난다 셰트베난다 소중 셰트베난다 소소응이 타니 게긴그 갑다즈가 망포리나 소 트지치 디진테 나라 출렌선들 아잡추땅 티크리 데랑 손지나요 샤오 그 제상라 니토니 출렌선이 잔다 당르니 응이스 타동거 글름데 페위 야치냐 크나바조 갑다리 논달라 향탁바니 트지치시니인
0: 예,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0: 예,
1: 예, 예, 예, 예,
2: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3: 예, 예, 예, 예, 예, 예,
2: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3: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 投诉科技下浪。这些人格上个垃圾的人格，大老百姓给人格老车打不冷水，我弄那个客人一般的，那个去，从老百姓为了个收入，老不能个给点钱么？跟这些端着了个东西，看着意大利，给人格么老年客人格，大老车给些特，你给谈的你也是人家看那把做，搞不到这个忙不的能送特地去。 이나 다양 뒤쪽 근거 되는 그 렌츠인데 양 동참 단위 조간 탈렌츠인데 소음적인 간 커와 다자자 히던 노르 투 다클와 식루 직접 다클와 간적 체랑 등 소음적인 친이 남집 작은 나바 소음적인 건 제니 당어 제미 렌츠는 아주 사용절 자히 될어

포 끊나 가요. 니 열린 갈라 대시가 마트나 나라도 호우면 비슷하라시고 지니 딱할게 달리 갈란다링가.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뎀비 상관안바 통디에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 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 자바통제긴
2: 레세딘제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적년층큰 월클 년주르데니라 중공 접신클 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접이 총원부 모름 통부스득미 정칭용거 대신제리 라진젠더 갑저와거 아 토민젠더리 존분젠클거 일응이인 슈닌젠더라 신큰젠식 응스득적바 로와 퍼그바 스탠더 로마 삼튼 거무니가리
4: 할라르발라 야다 고 오야 롱당 아치나가 루루루 고 오야 르생고 데나생고 데느 오야 르생고 마치 터가 데느 오야 처마치 저르지나랑 존 오야 냐세르마즈 마사브송 오야 저가나 조가 싱고 데느 오야 르생아 데나생아 데느 오야 르생아 데치나 토가 데느 오야 데체포카 타가랑 존 오야 요하마즈 마사브송 오야 저가나 조가 생아 되는 야스

Oh yeah,

Oh, yeah,

Yeah,

Oya,

Yang

Yeah,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这个领军公告是，香马拉森九零年代李先修会议，第六五年被问的是中华民办集团改革五年内龙头局团队和瓦丁的学位内联总督到国别次松竹年级国母民办操控节目的操办是，中国中央局级级书记、改革局主席中央某位局主席习近平内联总督的学部马赛从谢开始闹事，共计团员正部随行他六年到了外语。 中国开学典礼结束程度冷落于三十千步，明白他。让给局长马拉他，局长吕布听了不见给出色三米七八的透露情景。中华民力给加的六部级文具体国特车瓦的格罗月。俺最一季点不他，明边点给起，空得点不热热心不接。李忠林六七月中国空战当他，六七月中国密码，六七月中华密码集团结合不拉网网联系，你就能约。 李强给内联总督作家那沃谈，找了吉他王沪宁、蔡奇、丁学祥、李希、韩正杰内联总督的学员沃谈。中国谈积极给密给介绍各种建立中华民办集团改革及中国了这些建设学员不是。民办操控项目虽然从今土罗为南巴拉扎新，推进给这些被南北看学不是。主席的被托图，我们及其为给大给予沃谈。
2: 记录接通国际十九十七国论坛，年度年资助罗先别，恩格钱不提大，他的满意程度涨到热度去了。记者邱翠秋对他刚么送去一套，中南台电别准确人员去，习近平所党团改革及国际路段，虽然从轻度批判他，所有用作天美地不接近。天内习近平给松懈开始闹事。习近平给，俺党中央他给自己给抗给十许年。
1: 借用美丽卡给密码谈，中国密码精准码给归特不谈，拆迁年度本地编码，满足党校卡谈，党校卡那样密度被免了接纳，推行给这些的学习谈。香港密西西金科技编的谈，澳门密西西金科技编的谈完话，企业做学编的接纳，拉上水面给什么的学习谈。对于这边人，中国组织恰恰拉新国谈。
2: 教育人员建杂种结合谈，阶级初步接纳人他不难，托起起小学研习程度。习近平提，龙对局团队人让人当给民办给那几年，别准全面起不局，并就空别限度牛肉谈，几所有人点点就为我杀了钱不你对于不谈，可用呢就真几所准杀了话切据，罗家谈不谈别特没别我觉得雄心。
1: 교육내주진지소준사와체규로자탐바당부베터미빙응규로중심교육내지소진로팅럽젠기돕댕기급준규로자탐바니베베터미빙초수방아라친비등규제신유퇴급디리중국사바라점리용내도구르체비좀체토바라안수뽑아기와탐중국남베팅럽젠기외동댐베등중라이치기킹유제성도시진핑키로디셔츠당용탐
2: 改用空货层面，也给军人谈，各界别特批。罗安先给车轨中央把总体拉到了前列，雷顿卡拉官邸电梯东线去。让给一边就给女秀铁块的前列，短途举报谈，三不谈雷北车速卡路举报，下江七百丁秀谈孙秀文不谈，当谈阶级旗下了，从这三不谈，偏这三不谈，预计送予。习近平给。
1: 俺最电脑也准给那个记者为公司群众谈，孔平给东西三百七十三万谈，你来看嘛，群众的六大的七八，孔平给南部三百九牛的对吧？根据国营二百定十的动画，孔平谈的价，解决了车库二百六百的七八，并就军队按三百谈，六百小时孔平主角的官邸动画，满足给连谈，连锁电梯动画接前提。
2: 落实被密切谈、连根、立柱复杂七八句。罗安先给车轨中央办过一个协助关系松约。习近平给，俺最阶级级了冷落泥潭，香港为香港讲话，澳门为澳门讲话，采取让共去交接，罗定局面按六大七八谈。香港谈澳门阶级级空别给群众谈，特别六百国内严重用话谈。相对小局的改表的前年，约定他的给电力群众协会。
1: 초가예윤이 바르기 베리에 탄 냠레 서베 탄 타이완 랑젠 세르베 카체 돕쇼라 동디 타직도 동화
2: 지조 돕수기 태도 제발을 모고 제발 조가 예윤이 바르게 제와 시위의 공도 배워라 군디 동화 제기 통해 매개 공부지 교육이 자세 진보로 군디 동괴시 대낭유 시진핑기 안수 랑전랑다기 시디 친지시주 균균시부탄 콜라시비 최고신부시 통교시교로 군디 동화 미르기 两万 직등 소부수교로 군디 동화 제기 통해 균도 단성신 눈지소 내비 점리라 댕기 정신타 장쇼인류바 대외망와 눈괴시 내수낭유 내년 손도로 쇼겐 제수 당통 北京都预备中共中央七次局级委员团、中央书记处议书记、中央文委局主席宣判、解用密码推送局联委员联刊给委员长宣判、解析局级部长给总理宣判、解团委员、解核德系委员联刊给主席、解团密码陈康给共情、解团密码习局康给习局国情、解用四局级主席宣判、国际级国内的七天党委陆团、天安、中央文委局委员给监协永别陆团解约。 中央等西芒索给这位点卡谈毕竟中间给监控的话盲嘴当学卡给中央谈给用所送你们这天所给监控的话当学康了也没多别民的团民毕竟都预备切记谈自己三年给省队加个图片给团民给用给年纪别上我谈温团民的团民美丽社会给电令谈孔别团体界了切记开金下别成牛民的给推四民了 北京都预备香港民生新规矩民的团澳门民生新规矩民的团并对台湾话团其实对中国话其控中国为团民中国的家对结合卡给雄策法中国的家对结合卡给团民其结合日记开线卡给索卡年龄从头的学院各局日样局中国团其结合公众处中华民马集团结合五年的龙顿局团团国的话这是地类学不团
3: 中国塔的给公平塔密码地基地塔用为面对学习中国密码塔怎么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中国共产党中央委员长赵乐际、熊文聪都说不是。陆军邹家华呢？中国共产党区培训党员团有任年三天别，陆军新干的起共产行动起特进吧？全面责任给三级吧？中国共产党各级级别中央级别局级委员，给自己有关系，听你总理选拔。 各部别给我们嘛推出九零二六年抗起，我用张雄不解释。中共中央七夕聚会委员，给自己给抗起总理选拔张国清起，熊文聪对头。陆军邹家华以委托筹委，故事直播了陈秀不谈。抗起电视电波谈，当然，他是那么大起七夕喜剧谈。委托电视台，电视用我中起来给就是。老子电报给了就谈，前期交配别别特名的。
4: 北京人民党仍旧能被人民中生活起来六种训练，中国南北听着不见了地点，也可不都清组织他。每日给他的起恰恰了不起了，却用的固定东西，立即三不提为计划，举马七八的表格，是送不是。给我们嘛推出九零二六年抗起，我用张选拔，丁仲利益，中美总督这个闹事。
2: 从多么做看，赵乐基以陆军邹家华一年年的统战闹事。第六五年，别不能去，到国别进修过年的其中，中国中央七夕聚会军队委员，给谁去给抗给总理选拔？中国国旅游团共别给，给今年的五月天刚给主席丁学祥、毕金图，给今年的五月天刚给，年度你资助率落座囊修不马赛，松懈也能约。丁学祥给习近平给中央西北给共别组织我。
5: 中国中央西北给组建了充这黑枪情报团，给其基础给开联抗联团，采取按局突破。龙安镇给七个中央百姓，中国边疆团基础控别的，全用的八米超速抗药解决了突破七八团。八米天用给控别民兵，特别给镇电八团，连根团接到特别修团电八，冷路马拉特别差团八用马解决人别。这边中国组建西北的，给你们三八七木西个套图，立统一日期送去。
2: 丁学祥给军队控别用完了，却看给老党这里，帮你给确实解决。况给全国送队人员的，今年他们团结了这里，把。 방미 태용 공필라 군디 당디 고라시비 넘시 죄교타 갱외 남아 정신라 송급자치 땡게 정신타 정류 응아로에 마와 뇌교바타 니니 센제 사르드라 땡니 방미기 튕기뉴바 소경치바타 방미 태용기 센제 각도로 냠지토 변화 튕리에 정지젠타 링류젠티 방미젠타 냠지 딩습토바로 군디 동괴바 숨리에 고인 냠리라 땡니 콜라시비 쿠류탐 넘시 주경 뒤상도 동화탐 뷰제 토비 규지 남지 님준라 군디 당리에 방미 공피테 토비에 총재기 계급가기 미만라 편방 아랍에 망마 토바치의 구시 내드낭규 딩쇼장기 급등비 계진 냠리 운윤 행강기 운윤탐 릭지 계진 남기 릭기 계진 표와 채퇴 딩조 낭규바탐 공기 중국 시중기 급계비 계진염례 운유탱강 조규 조진 우유소 제시마탐 어르균신 계진염례 운유탱강기 공비라 갑조로 수신시균인비 장미 제비 중국 조규타 콜라시비 균퇴 공비치 로주타 도부쇼 리기비규 리와 유지송유 계진염례 운유탱강기 중국타 지계기 운유타 리지 계진 더시바소 미시비락삼 최소낭쇼유
3: 디그리쿠네비웨네즈 다오구비 춘추구니 기츠시카 선교중등강키 롱첸키 철구중업에 주전소의 선교용자총도 접한정보공소제시 신뢰타 총습비 주유경고로회 롱첸키 철구중업에시 신뢰타 총습팅접진토 교육교수동화타 총습교용리 탈교용활 구디댄디동규 주유내지 오전나오시 탈론이 롱첸키 철구중업에 구수로인신 신뢰타 총습기 공피 댐퓨추 야르게타 댐퓨추 리스로의 피처 균형도부시 주지튠치 딩보타 튠바르 중리 로시보르 주지라 로리용의 시호유 균남진키 내민종교를 드십체리마라타 수주마라 레게람수지 지자찬의 조교시 내도타 리쇼라 참바타 제도댐비 총습组织라 구디댐디도타 신배용법 댐병아 파라와 신뢰타 총습 팅접진도교로활 공덕댐부사부시 부유부시 롱첸키 철구중업에시 장계키 신뢰 팅접진키 퇴뢰 침부시토 组织홀다지니 총습기 김시 응알리 제도댐발 组织치부타 신뢰 팅접진도교로타 총습라 팅접기 소외차기 지자찬의 존발 구디동활 열개 침부용어체교무시 롱첸키 철구중업에시 장계키 튠세타 뷰체 계진염제 조교 개치로다니 신뢰기 촉두 튠기 누수타 뷰세 편제 치로동교타 균남진기 내민종교로 문세 튜다니 우주강도로기 총제 균튜사텐타 갸기동교타 첸세타 교주 총리기 구디 문세 튜다니 신뢰타 총세 팅접진도 교교 교송교 신부방초기 초토부타 유토부 조교 문세 튜다니 유포부타 뒤니
2: 내추列三谈最多点别重新组织了固定动区建议不是第一类问题被问题是解释几个刚升级的重量抗议到国别县去过年龙安县中国别国组别目的决定作为升级的用战松的措施前次不以这一经过路别龙安县及七个中国别人前次结合多签组织了固定动区只有你最无知能力 龙安县及七个中央别队各部门参赛各级队各部门行，结合及龙安县及七个中央别在内，参赛人数人多及出色学习的同学队，并将谈基础控制别位，每边做些多些呢。参赛三队啦，马拉代表过年规定学员。龙安县及七个中央别行，参赛不易，却初期列队总列托主角人不是。今年蒙西点都同学队。 同名三队女吧，全用年七路动画团，参加各级多级蒙西点都动作团。年年各队了统计解决的，各级单位六级级各级模特业务经理，比赛团会配给他，初赛团会底下了第一个女队解决。宋年团里三班解决的，参加三队团，团里三队年级顶级用户了，滚地动画团。参加三队了第二年，比赛团结女秀配给动画了，女队解决。新年忙出了偏不正确的。 前在三队那天，比利团结团协助台湾妈妈过端节的，忙最偏的七路东区。俺呢，麻辣多皮的东区的，巧克力团库团多皮小俺那边解决了七个节的，结合起三队麻辣去，金融给偏绿七路东区。去年，俺们来拉滚的东区的，就在台湾参加国际拉滚的当天，过了十月参加集团所把团结节也不是。
3: 这个列库呢比为呢是三个月岛国别进去过年诺斯一部呢是多些把心的让给其他律岛国别刺激年的所从没三头这么多级别从来人心起米格里起对抗我偏见呢对抗牛呢给个什么老家给不他从没对抗牛个满呢没有动过从给他从四级重米国内对抗给国国公格了给不了他提对比起就是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길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젠 슈구힌 텐디 리젠 키 낭튜엔 조니 중국이 토더바즈음토 델리타 게젠덴페 냠레 로그더시긴 시베고스타 튠지 텀섭제티 지베 덴자 최경라 구디당티 유구치웨 점린라 델리키 도쇼 눈신 유베고스타 중국의 남페 팅접젠리에 폭변 최경키 로트 응원바체베코 게지 뒤젠느페 제시 속친 급 뒤주버 처부타 중국 좋게 라제 사들러 구디 당티 닝드 뉴베 냠레르 쇼능 격규 부규 제베코 중국 소마키 제시 닥진 멍추 멘칸키 모르타니 히아 멘주 샴티 슈베고스